야 탈라라무 탈라리레나 야 야 탈라르글리치레나 야 알라가깡글리리나 야 야스참니블라마르콤초리스나 야 야야담치르총송미리초야 영소와디소신지리르야 야창바가냐신글디리초야 야꿈문고침카두리초야 영아냐치나라치나여충리초야 영아더디라디르징조야 야글로스무치라지르비리코야 야더디저비야동쪼리야 야사다오드르쿠르노쿠리사야 야

0: 呀,咱这档比更加的生活中介,三个人用等跟了这个楼子不见你,连餐的多客人能见比多不参见,见哪吧,俺周边了个。这就叫我。东南张皇帝,卡个样等着比,扎黑毛的街,特生着米,小便也是街,偶尔能等餐的,前来看的些为瓦根的等。 东西我送外面养下当着比中间结个龙一因为谁人都可以来不晓得不晓得东西呢是这里就尿的着么因当整个夸了门过来更加的是那么用是大金体位第一干的等下小心他做个能够的等下干的在比冲冲个虚空节日面目因但是东南中华的谁人都可以我呢能够通过热战的什么节目话的但是大林今天第一次节目不能写节目话根本的等下 但是你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 ཁྱི ཁྱི དང ཡེན ཚོ བའི བར སང ན རྒྱུ བའི ལམ ཚང གོག ཅེ ཡང ཉན ཞིག དང མདུལ ཞི ལམ དོན ཁྱི དང ཡེན ཕྱོ བའི ཉེ སར ཅེ ཨོ ནང ཚུན བའི ལམ དོན གསར བ ཞིག ཡིན པའི ང ཚོ མཉམ དུ མདུལ ཞི ལམ དོན ཞི པའི གཟུགས མལ ཅེ ཚེ སོང དུ མ གིན ཚོ ཞིང སེམ ཅེ ཅུང ཁྱི དང ཡེ ཕྱོ བའི ཉེ སར ཅེ ཨོ ནང ཚུན བའི ལམ དོན གསར བ ཞིག ཡིན པའི ང ཚོ མཉམ དུ མདུལ ཞི ལམ དོན ཞི པའི གཟུགས མལ ཅེ ཚེ སོང དུ མ གིན ཚོ ཞིང སེམ ཅེ ཅུང ཁྱི དང ཡེ ཕྱོ བའི ཉེ སར ཅེ ཨོ ནང ཚུན བའི ལམ དོན གསར བ ཞིག ཡིན པའི ང ཚོ མཉམ དུ མདུལ ཞི ལམ དོན ཞི པའི གཟུགས མལ ཅེ ཚེ སོང དུ མ གིན ཚོ ཞིང སེམ ཅེ ཅུང ཁྱི དང ཡེ ཕྱོ བའི ཉེ སར ཅེ ཨོ ནང ཚུན བའི ལམ དོན གསར བ ཞིག ཡིན པའི ང ཚོ མཉམ དུ མདུལ ཞི ལམ དོན ཞི པའི གཟུགས མལ ཅེ ཚེ སོང དུ མ གིན ཚོ ཞིང སེམ ཅེ ཅུང 대등 한도 와끔 된 소년의 제 디스랑 진근 참늘 근게 침대 영적이 들고니 너무 상선도 욕함 대칭가 좋아하는 것은 근거 대등 대음에게 다등이 머글 근고 송고 송도니 흔을 저 주인 하진가 같이 김 다 석버터 주 스톤칸데 해바던 된다든가 남신의 여름 진 그게 다 제식선 요요니 년모 등 참목의 조츠르 그 차버는 흔다 체니 대칭가 좋나 다 남한 소년의 나지던 중산 너무 디르급들 계속 대칭가 좀 만바라 이나 체린 기근 남과 영 참마가 대등 대음에게 다등이 주 스톤디 남라 대등 용의 소르 없던데인 가능한 게 오케이. 대로 저 동원선이나 저 리츠고 덕중과 그런 동달이 정글은 고증 저 송샤기 반 걸출 등 한번 댄스 라그자분 시기와 남시 등도 송화등 흑불등 참으로 아니 그 급은 걸출은 용이 특가 등 팀 탐구가 하는다 라랑 그 종불은 저 사실 대쟁게 쇼반 말이랑디 특가랑디 나스글랑지 요새 오케이. 대나 조송당 리부 장르금샤지르 도르능샤고 비모라 르바르 게바르가 츠지 정르 포고산고 아니데 조송샤고 요새 오케이. 아니가나 간나라 주 만다랑거당 촌멋덕된 마롱거에서 고단다 주공은가 건가라 구군들가셔고캠 아니가나 간나라 주 가능 없덕증 거거든다리 나서 수르년이 특토마디 미트르지야마 차와지와 코너스 마롱서 프톤티가 남신디 감히치노체게 손적급 수르년이 특근다 눈사게 된덕 소 소신 당연한 저반 예능 소근적 소의 소르년다 년슬상와인 대튼 특근도 버럭니 수터제 참덕단인 좀 마롱서 수마티나 년슬나리 제드든 세고케 대토 장지 당토로 셰징 아랑그르지 아랑공도 셰고 다중기는 환국근 동달이 되나 돈카가 된 대소년의 주시바가 강을 칸을 당연한 노로 나뜨라스 관계는 멍든 용이 되 인스크티는 난다도 원칠 그게 폭용이 짤던 곳에 가세고케 르바탕 사맘 통치성저 도르능 첨본도 셰고게 칸릭 마시 공당이나 상스트도 송지 신이 능도 급지서 진 지기체 등 르근틀럭 셰르컴 양나 능지 제카만 예히랑 르바 르프럭터 기와탄 노로 나뜨는 청트르지 손마 대비 참을 능틀 드그스럭 셰르케 코너르텐 마롱싱 셰르초 급 시글론 등 먹성 예시 마사와 냐땅 냐흔 로이르 소 초시는 능이프르다 르프르지니 사고게스 아니 그럭 코리 상타라람 고파인 금들 잠다 등 원고급 샤고게스 티칭 좀 늘건 손이 나인 아주 와끔도 그다스톤 티가 와끔들인 아주 업데이트한 건 있던데는 아주 정말 도르는 샤군도 뭐 진행가래 대통령 한다주 와끔 된 손이 공리 샤바 잡신다 저 남농들아 롱크르 체마 총숨으로 그 세계 망아 요인도 뭐 찬다의 노치인 거 저 상이 소수 운전을 데크 감마르난 뒤 손이 나라 이 롱콜라스 공리 샤브실 나임 무셰기오니 너무 찬다 온다리 대체가 저 그거 간 손이 나인 와끔 대시고 야마데 롱크르도 거는 요리 니프든 남들 걸름다 청마르 접송이 찰런탄 거 롱크르 거르주 하진 거 같이게 레이트링 산칸라지 데나 데나가 자 바송 데라 티칭가 주 데랑 존이다 양컴 점비 통능 세군노 렌선 통데 거르셰 비디스데 토능지 텔 데랑 아치 아르기니 예르쿠르제 갈랑줄 추츠응 초로 임 통능 세군 데나다 지 초로 오르가랑 좀 걸 괜한 종게 아르기니 예쿠르긴 예탄다니 괜한 종 아르기니 리스트데 예쿠르 장르고 년튼 주게 지정 좀 바카르마 톱튼데 시그람데 단시는 이 카브달로 세군디 진 오징게 제적가 텐텐당 참비 몬든 양리시와임 대등 한다제 치 산칸나 바 촌다나 잉초 딱승 초성 초로금 통상 뜨든 저거 방에 탄다니 망르종가 사큰다 가르기니 예쿠르네 지름 신사 암큰다 이는 너가 손나나 저알아서 건다나 요나 와르그니 가서 렌선 타통강에 카브르 용을 가스시 대등 한다 영제 치 산큰나 바 촌나 대형도 손이나 랑 상리금 사체 망체킨데 차는데 바고니 대등 로고 다등 랑 신가 사부 중도 사다간 손이나 인 큰다 보요니 너무 상선들이 대쟁 거랑 상리게 지 람거니 쳇다이나 가남시 가니 쳇다스 과인 나토 렌선 덥지니 아제 치 산큰나 바 코트다 손도 신도 오케오나 가완 밤체세 나서 렌선 타 통강가 카퍼랑정 특급들학지 저것만 일거 섬든은 알아 특급들학지 저것만 일거 섬든 뜨기네
1: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히 시간이지레
2: 새로운 담오시 얼굴도나 마루에 넘을까 얼굴을 채속고 낸다 있느리
3: 얼굴을 차지 아니서도 얼굴은 차츠인 조그르솜
1: 야, 다롭지 주소네래 조마, 아리마 유엔조리
2: 세롱, 다모시 너나 니어주 람트 메노그 송나 송나 말이 니어주 람트 우댄지크 저사이너래
3: 점질라 드글음 흐서송실 우댄지크 키샤 샘서송
4: chijan drilpsil rangmi lam khar nga ti lamtun uchi chamchin chi lamba
5: chijan drilpsil rangmi lam khar nga ti nyamu khtam chin dor u che lapsin drilpsil lamtun

담친자 차올음 처비 디르브 제랑가자 사르중가 담릉 고비 데릉 근저도 체지 힌도 바근시 체지 히기 바근시 점들 쇼디 사르지르

0: 更接了我爱人错目东为难卡因为啥子谁等啊人老就比得真个个念出但是你可是明能个能为能生着没龙人而健康准备同我能
1: Setting the Sankan Lanyatina to Arkumdani Jankum Jambim, Tornung Second Samba, Tondina Sigiotina, Tirungazi, Regini, Kurje, along Julem, Chosang, Toluim, Tornung Second Din, Tangazim, Tolu, around Junker, Gwenanzong, Arini, Kurgani, Tandani, Gwenanzong, Arini, Little, Gwenanzong, Arini, Little, Yakura, Yanjong, Yan, Tunji, Jung, Jumba, Karma, Tupton, the Sikram, the Dancing, and that thingy, that you Mongjong Sakker, and Yakurgani, Tandani, Talun, Sonia, Chai, Shanger, Gandas, Penina, the Tondukbangi, Tandani, Tirung Chet, Kadar, Shajin, Ujing, Chajaka. 天天当产品 Marina, Tilang Shower, the Tissing, a Tundering Asuta Tunga, Kalam de Pim, no Tundering Yang Tapan Tiji Chiawain.
2: Oh, yeah, good.
1: Tinachu, Tirung Din Sonina, Dandi, Argani, Kurji, along Chosung, Tolu, Yim Tornang, Second Samba Tunda, don't look back Nitan, Din Din on the Nichi, Mongzung, Argani, Kurgan, Nitan, the Kavasa, to descend the Tonangs Mo. Then a Tomber than a Chichi Sankana, Bande to Mongzung Sakandana, Tatar Argani, Kurgut, and number Jonja Kurkanda Yonina. And the Tuckan on the 19th Tamuan be Chachi Sajin and a second and Dazo Kanda Yonina, and Amdon Lasco Kanda Yonina, than the Mongitani Kavas in a Tomber.
2: Tato Munyang and Jinak Shigu Mama the Tuner. Nedi Chushamdu doesn't change in a shig. Shandu Shamdun Dimid was in Ion, Shigan Sakarson and Shigan Satur, a daughter in the world. Cannot Tomogur, Katan Tomogan if Tom's
1: relative.
2: Matati in a genuine market to John Cook and Jilla carrying it in Shana, Amitak John Kundazu to Shelling Sona, Amitak John Kundazu in Jinashi, Dandi, Totala, Miss Tonsungarata.
1: Ne,
2: 선두가 자통도 군들이라지 자통도 군데 인지나 카통데라 다시 고노 단도 메트고 좀 추우지다 당가 중요한 거 노터리 저도 군데 인지나 단데 온다 또 아주 자통이 시기 우리 그렇게다 돈도니 토치리 고노 양토시 카라 돈데라 카통데라 같이 마마지 마츠한데니 근들이다 또 시기 주고 근데 군데 처벌 시기 주고 근데 같이 단지라 그 가스트라 돈도 신다 추토시 칸 토시 칸 카르시나 쵸티노니 군주진아 주주 컨피지 주 작은으로 좀 시기 형 찾은 정도 이미 됐다니 더니 주 말고 주 시 어디지라 좀 더 시기 얘기 됐다니 뭐 주다 다특히 이 셔르파 셔르파 나가 용어 됐다니 좀더니 장치미나 다 주지라 가요 시작되라 좀 더 크게라 멜리티 말아오나 영어치 노래를 고모 창아리 그냥 가득 되고노 다나바도 무슨 비나 같은 데나 가서 도치 가라 좀 때라시기 뭐니 잡시 샤시 넘버도 그때 역시 이그니 나도 뭐 넘버라도 좀 그래야
1: 메리리리 리 드디체가 드나초 다체르 공네샤 빠져진 등아 추가 망르종데 소인 던다가 다르니가 다 예쿠르크도 통콘다 판송 속과원이 또 뭐가 내리세 고크모 드나 또동 녹바 니탄든다 그지 차치 담비다 고나 다영지 돈지 나스 권데 손이나 세직 사르 망한데 세기오니 세군은 너무 차다래 드나초 르그니 예쿠르 돈디 페지가 니르땅 뜻땅 녹바 니탄다니 니코네조 카브다즈기나
2: 아리리 다추 kirinjina chu kuna sacha kundi yikur ku tondi zina chu kuta chu sojin rigini gu lakkan dadu kundu dihan chini khashig rigini gu lakka dashi gu shubu lakka munga munga su kutan di nani sohu shana chu talu cherda gawa gu tini khatabzhalo dadu kundi cherda gawa

0: 저거 나츠리나 저거 아 더니담 소 치어 다스다탕 아 시에탕 척사 단더 탐치는 게 다른 거리 그 다가 내스탕 뜨뜨거리 아더 탐치다 단냥 치르다 그게 아 닥송 주시고네 수디탕 아 니 그게 수디랑 그게 참득 너무 그게 다 고틀리탕 안더 동도 기와치리
1: 지
0: 니네 이제는 다 아 차스근 더시 다가도 또 아 락터탕 아 지금 그 다가 정리 안더 동도 땅신신 다 너무 그게 기와요 그 다 아, 느끼는 조금 배지나 죽었더니 다 탄지고가 다 아니 탄지 다 근데 이제나 다 그쵸 다 당학급과 그 남은 용네 다 그쵸 다 당학급 이제나 다 남시 조인지란 요거 다 너무 그 살라 승목 다 근데 탐지는 이제 다 그쵸 거리 그 송주 다 근데 시 그 다 그 녀게 특이다운 거리 송주시 고노 다 그 뒤 그게 또 사터리 뒤 좀 생각 다 탄 용기를 그 다른 데 이제 나라다 로망한 아니나 다 존장만 그 다 약국 그 다른 데 그게 다 뒤에 조금 이제 나 조금 더 뭔가 다 그 너무 그게 드리즈 디나미 이제 나 다 탄 다 근데 또 근데 그게 실물 동고노 다 근데 존재이고노 너도 근데 그게 다 자리 갈머니노 니시고 그게 다 알람샤 망하도노 그때 너나다 나도 약국 그래 다 다 그 탄 용도 동화 다 근데 또 근데 이제 나 다 촌즈니고노 너도 군다 무비나 좀이다리 디슈고 그린 페이지다 촌닌지 나린나 다이다리 다 디르마사라가 대우크 진군 거리 그 그게 점종 다근 데임 존나요 디능네 그게 레튼 제목으로 같이 시그나다 무스 다 그저 장도 같은 단용잔트 그게 페이지 동아지다리 다 근 댄슨다고 너무 어디기다리 단디 리우 그게 담부터도 고다 카사오지다리 다나회 다 차지 제마 당하고 그게 탄 누도곤도 그게 네 아무튼 다른 누도곤도 팀고나 단데 그게 차지 그 다 진짜 누도곤도 그게 다 다리오니 너무 그게 다 기어요 그 다르네 이제나 마망 그 그게 다 반대 다 마음 먹고 있냐 당하고 그 장도고 장거 당거 대신 접아 그게 경험 거리 조실 담비 제대로 담비 다그 진흥 거리 다가 너도 근데 그렇게 다려 하진 거 다 사모즈고 대나요 마마 그렇게 마포고 렌든 공타바 대영 그렇게 다 겨와 치모 다 회나 저주 주지 신진핀 선배이나 다나 포고 그렇게 라롱 모르증장 또도 거이나 와다 세르 당나 인지 세르니 인지 다다이 그렇게 다 과스는 뭐 다다그 주 전종 다근도도 본다 그게 사트 그게 지 챵을 땅에 되게도나 다 공성가 근데 다 그게 다 모든 장근아 그 제놈 거리 송치 부터 무슨 시 고노 다근디 렌든 다도 본다 니스 다와 그 럭드나 데뷔 다 자튼 거 그게 자르 다 그게 코트리 시트 뭐 그다 디 그게 게임슨도 모르고 그
1: 지
0: 다 제나다 그게 전종 다근도도 본데
1: 다 사스메노가 다 게와서
0: 도모르디 되게 다 그렇게 돈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내 리레이션도 지금 노디리 있잖아
1: 야야
0: 그래 내가 샵스터다 그 점중공에 틀니까나 점종도 인지나 다 시진핑 그 제금 관련장 그 다 그 공바 또 그것도 나가린 다시 있는 거 같다 그다 랑샤도 그는 그래서 당근 초신 조기반 소노 전천에 쇼노 그다 종르그라 람르 점지 더 청마 다시 그랬냐 다 나서 첨근아 봐. 아, 딱 당클리지. 아, 당클리스. 아, 당한 신은 이제나 아, 다 첨요바. 네. 다 그저 당급은 이제나 다 첨술 사드요바. 아, 니쇼가 그렇게 다 총출 전부쇼. 그래서 단 제득 담비 동고 아, 늦은 셰바라. 아, 첨중거가 망자 담보동.
1: 제제.
0: 뭐 계속 과연 그 다니 늦은 그 쇼네. 아, 다 공성 그 이제나 다 사스톰동. 송실 아, 너무 그렇게 다 망하고 그다 회선장도 장나 회나 계획은 과연 지금부터라 흐르는 게 그들 네버드 진충세기 위사든지 니통 조직으로 이제 나다 공산도 다가 너무 그렇게 과소는 아
1: 그냥
0: 지금 이제 나다 로터 초비 아 버그츠군 고치게 그거들로 막한테 예보지 아 너다 이렇게 사품노 그냥 지금 다 장도 건 초아 냠종당 제드그단비 챔지 냠종지 기지 단더 그게 조지소즈 오다나요 공거 그게 파트문낭 이달에 다글랑샤 서포트니 오빠 아 디한시께요 아마치 바비크 다 켄컴 송츠부당 스피슨 토인 페이지 가멘빈 뎅긴 소오지 너무 그게 안 산상다게 됐다요 양콘성 그게 과송 다가 왔다 나한테 서포트니 tamo kirgi kwa song nang nung dhe zhanggui jina ta huay sung zang dhuri ta nga tsog ta jian kum kori ke song chub ke chan zhong sar ta kirgi zom dhugi mo ta gandhi mtsu jina ta jini jina ta Xi Jinping kong sang jian kum kwa yung ke kirgi kong pa ta gandhi lakhlin shiwa ke ta gandhi ta chab si ke kirgi li la ka na kirgi duanyang gachi nung nini jina ta wichwa cham chung ke ngini yang waga ke 도냥 같이 노노 다근디 네번도 모드리 더니 다치 제종 마다가 게트니잖아 시진핑가 다 쇼 용네 첨따르 야쿠 종아 다 시진핑가 그렇게 첨종 공부하시고가
1: 그지지
0: 땡이잖아요 다 바글렌 파시니네 다 도인 디크게 게와트 도다 도냥 제부요가 다 첨종 거 로는 거 다네 제크 과연 직진 너도 근데 다 근데 동아 그게 다 샤투 같이 아 점종도 사트 좀비기 노다가 되었으니나
1: 제
0: 그 땅아 속에 다다가 쇼진 바가 다 참득 자참 아 망하고 놓던 건데 아 쇼디 있다다가 다 냠식다 어르기 아 다니다 땅 아무한 식 그게 참다 로디 지가 나와 아 능든 땅 그거 그게 안 해도 땅 무슨 봐 안 더상 거 이제 나다 로시게 아 다 능든 땅과 그 사라 각습게 아 되기다리다 되게 그게 원칙 그 첨그 그게 단위와 또 건데 그게 다 단위와 그렇게 제시했던
1: 거.
0: 자, 그 남극 말그랑 진짜 다 편주로랑 진 너도 건데 그게 다 흑제럽도 동네 동물이.
1: 제.
0: 너 이제 나다 그게 다 돈형 같은 그 다 니와 뭐 스마 뭐 이제 나다 폐지라 다. 예, 다 망포가 뒤에 탄이잖아. 천종디인지나 다 그 야구가다든지 폐지가 아, 특히 살아다든지 또 돈줄이 없고, 아, 비슷한 토이 그게 폐지라 다 첫선 돈보고, 원래 송치분이가 다 냠식다 빼줘, 대 텐들던 거 그지. 아, 다 그나 다시 원하시는 거다 그 탄은 이거, 니 그게 탄술 토시, 토시의 머글와, 영화나 탄 그게 시름불 다근다도 온다, 염주리군. 아, 니가 문변도 온다, 아, 첨근한가, 당에서, 위작했다, 당에다. 당 안치는 이제, 당은 니수고, 탄그, 당은 니 찬진, 내 이제, 나, 저, 서지은이 탄에, 끝마, 당에, 서지, 당클이, 되고, 다 당급은 이제, 나, 너 장구 이제, 나, 다 약국은 그렇게 첨진은 사, 요 놓지, 다 첨득 그런 신, 그, 리도노, 도모들이, 다 뒤라카니, 다 그렇게 다 돈양 침묵, 다, 멍멍멍 속은 이제, 나, 다 그게 조치 담비 아 다금 거의 아 월정장 그게 거의 아 다금도 도군데 다 림도 하친 친구 단디 림도 안도 도군데 공화라 다영 그게 다 돈이나 친구 보니 아 도모들이 但咱们跟你谈一下呢，因为就大新理工那些办那些的，大城中的。

0: 다음서지는 나토 자쿠크 다 점중시 망답아 그게 자점 응아니와시
1: 제
0: 아 우선 담은 그네 응 담보 토 토마르 다그 겐큼 거의 그 속고 그게 다 점중지다리 미안하다게다리 돈드기다리 자점 빼모다 너도 건다 이제 나다 응 동오지 아 단디 게터니 처음 선터날이 나다 아 나토 중고 야쿠크 거리 송주 시에쇼코 거르크 람르기 난다 시에트비 난다 냠용에 난다 너다 남은강아 지가 딴당니 다 시에트비 와 근데다 샤그지다리 다 중국 그렇게 와 그 무회 다 남은강아 딴당니 니 당니 다 중국 야급그 다 거리 송주 시에쇼코 그렇게 시에트비 지지 나 쇼코 다도 것도 다 그렇게 남은강아 그렇게 다 탑도 봐 디 그렇게 다 돈양치 모고가 다 나소 야쿠벤게 나타와 간크르 포바가다 야쿠 제모에 뭐 두고 디 그렇게 간츠 아따도 고대는 따요 그 다 송가 다근데 소인이나 다 나소 그 제금 걸기서 쭉 그 점중 너가 다 사슴던 그렇게 차틀이 뭐 돈양 다 돈양 마하고 다 디는 거 그렇게 다 같이인 거 나쁜 다 쇼는 뭐 자식은 너가 도모스상가
1: Re, tina ganlaka shunu yin gina, da chumzhong daga chachwe sovun janru kong na yon yin, tika kor na yin kabda zi gina.
0: Oh ya, tanti chachwe sovun gina, sikna yin gina, da uchu rangshung kham gori ka kirgi songchub ka shoko ta gandhi, da yin gina, da dawa sabra yin, di kirgi chachwe oka. Da nga sogo rangshung kham ga rintang, da to gondi kirgi, da ngombar to goni. Da... nga chilen jina ta nga tso go ak mendo jina ta rang shung kam do ak de jung go no sta wa to mori ta ta ku min jina ta ma tong kir ge rang shung kam de ni ga ta kir ge shim tan nyam ne yong ju ti go ni dan pe jin ju go no ti ta wa to no go de kir ge zo zo ge ti jim tsin ge ta cham jung de ta ki le no ta gen de im so nan di kir ge ta wa ta gen de do gon de ta sa ra ri ta ma tong rang shung kam war ke cha chum gen je wa rang shung kam tong mo ge war ke 아 자체 문제가 안 되도록 온다. 그게 다 탁수시에 받아 그 좀 그 어르백 정도 그 다근디 열렸든 안 되도록 온다. 그게 일단 고출이 없고 뒤 인생 그 안다 그게 다 자치 지리 다 더니 자치 녀아 문제 렌스는 리프트인 걸 아까니 다 그게 더 너무 많이 봐서 좀 좀 렌스냐
1: 지
0: 렌스는 다 다시 고 안이 되지 않고 다 렌스는 나 제모 얼마 더 뭐 그 외우 다 그버도 다근디 나인지나 장도 다 탄용 폐지 그 다근디 쇼크 너도군도 그 렌슨 다 로스 그렇게 렌슨 그 나아지게다디 고르기 잡아노 디다 다 위쪽 그게 박쪽 다근도군도 고치 바 낙츠나 숨었죠 다 기르지 나 다근도군데 그렇게 끌마통아 너장고 그게 돈영도군도 다 그렇게 쇼크식도 들어오네 다 위쪽 다그티 라카네요 그렇게 다 린스는 뒤스탕 다그티 소지나요 잠바가 처음 소지나 다그는 또 근데 영 그렇게 너무 많이 봐 너도 근데 영 그렇게 다 캐치 너네 이제는 다 말을 아 차창이 어르츠 너 너네 상사 사정 처음 치어 사통 다그 주 시통 아 너 다음 주다 그 용락해 봐 되게 그렇게 송치고 있거든 다 되게 당나다 그죠 마락 근데도 근데 그렇게 차창와 도모들이 다트 다그 점종도 그렇게 사트 사트 마치 공안이나다 단디는 거든 이제나 레인이나 그렇게 송주시수 체인이나 처그수고 단 나근이나 나 그렇게 첨문이나다 그래 그래 아다 당급인이나다 다그 점종도 그렇게 사트 가이다나 뉴욕 안다도 근데 저식도 디다다니 아다 마락 차창와 그거니다 아, 답지 중심도 봐. 좀더 먹을 것이고, 너 좀 쓴 것 다른데 이제는 그렇게 다 차치, 다 선바 머리. 다 차치 좋아, 뭐 이제는 더 다그 전송도 이제나 다, 다시 그 나도 랑이 약국그 아, 러린자 냠냠, 안더도 건데 그렇게 다 감망자다 뭐, 안더도 건데 뛰노크, 아, 다 나도 약국 그렇게 냠냠도 것도 다 첨득그 어결등, 아, 다 나도가 내일 중국 약국 그렇게 내일까 내서, 아, 더도 건데. 저 책이다 당이 아다 저우 리암 소송 주신 그 원글람들 다 저도 당 그분이나 다와 그 체나 처 송 주신 그 그게 뭐나 저도 고음주의 아 소에 남 소 그렇게 송 주신 그 그게 니위 론다 딱가랑아 젠꾼 거리 송 주 시에코노 그 시에톱 냠뇽 더다 그게 슈구도미다 당했다 첨가랑진 그게 딱딱히리 당했다 뭐지 다 몸브르사와 그 자신도 모르고 그 요크도 뜻함과
1: 레레간라 다다나 런리스 토르문 샹신데 손게나 첨종 드그런 통라양나 더스근즈 슈강등니 달등 카쇼기사 소윈기나 긍긍요너시
0: 오리 다 나솜 소르문남 손게나 마즌 작슨 상슨 그 그게 다 중일 다 나소 중화 그 그게 천즈르지 다 그게 네트인기나 다 와크시가 다 고리킹이 있네 다 그게 와 가네트도 뭐 그 남문나나잖아 차우는 거 같다 뭐스 tamu tunu kata, ta nga su tam chigi xiga.
1: Zhi.
0: Taan di laka nes chigini yu jachum taga nda kirgi chapili no taga di xiga waga ta tonyang chenpo ni tamu zir. Ta nga su chichiv shuji Xi Jinping kongsang yana ra nga sum sorna na yana ta duksiba waga niwi luna daga kirgi duksiba tang mambo pem yung zir. Da yi ta nga sum sorna nga kirgi ta jengkum zung chung kishu di yana tabji daga namo yang kirgi ganat kewaandu mu kirge tunuk rewaayang kachin waka ratang rinbaadu wani dhe yil nyungsik ta nga su zhunghwa ga chamzul ga jienkam nadu gondi kirge songchub tambu zu ta tayi na ta ta ga songchub shi tabsang na ta ta chichu shu chig ta nga su tsulmun na kirge ta judum yinu ga kirge ta rewa rebzhig nadu gondi ta kirge ta tun shungsungne tumusri ta kungatig ta jienkam ta Solna nam sona ta kirge jenkum ta kirge ta rintang chi cheki ganchu chi cheki ta niwa chenpo yonu ta tomo zhiri ta la yangra yangka kirge zonung si
1: zhi
0: nishtung nyezhilo kongsang ngasung solna na hebri ta soyang ta ndugiwa jenchung shekiwa xim zidali tagi dali kirge tanki leo ta ta chagi jenchung shekiwa xinpo kangri zhina Та жевгер хтансып кетпени гонжил анда тогонда кирге якечу та жинчунг гоз та женкм сонгчубдан жандугун пежи да жинчунг гоз мөргүм тандылдан танмун шигинжер жинчунг се гоз я жинчунг се гыксын гындыги кирге реватод тейнал та насум сонгунан сонгина тандинаны кумсанг гычо реватоно жана женкм сонгчубдан жандуг Peji Rinchung Shagyu Daga Ndata Gunda Daga Mugsa Tuno Ga Dayna Da
1: Zhe Zhe Zhe
0: Jankum Khori Song Chubka Thala Ngina Daga Jankum Khori Song Chubka Ngancha Ndata Gunda Narwe Dantik Dada Dunga Des Chamzhung Di Nga Da Rinpa Kaka Tangsul De Kumura Kheli Tang Shali Den Sin Ozharm Sanzi Chega Jankum Khori Song Chubka Ngancha Kaksa Da Zene Dada Nita Cham Lakhtar Dada Gode Dashkili Shetav Anon tsegi ngancho dandil xiexiong. Jienkum sarso go lamlik tala ta xunni da tong tuwargang go jienkum la zongchub sartan yongwar kagdak xiyo. Tane jienkum kori zongchub go gamangdo tada gota jeftin tangwa. Da naso go kargi zangsim ngokung tang mdola rangmo mso ngombo jiga yakub chaglang zikpin. Da nda ingina naso ngorum go da yakub chaglang zikpin. Shechoo taa gaamu rinpin to zhigpaa maasa taa taa gishii lalina taa yin zhigpun shee zhimbaaga taa lehzi chenpo tatari nda tamchil nga taa nga soo ga kori yu songchub ga di nga tani taa dhub zhimbaaga kargi taa shabzhig chenpo ri na jirni ya naman nga raja songchub soko tala taa chamchung ga ndakchur kondun yi da taa nga sii zhunghwaa ga chamzul taa ganda jenkum da da gunda kargi taa denzhig hechoo dēnzhīg dāt gōt kārgī dānsūng wīchū dēng ēsilnī yāng dā xīchōng gōg shāwā dā gāndā dōng dē xīchōng gōg sī dā ngā sōng sōrbīng gā pējī dā guān jūrī nā chōgō māng sōwī nā chōgō shō gāng jī dā gā gā pējī gā ngētilnī yā yāng dē kārgī gēm sīn sīmō gā dā gā chab zhōng dā kārgī sārpil jī ngā dī tāng nī shā nā shī nē dā gā jāng dōng pējī gā rōlum dāt gōnd kārgī dā tādā dā tāng gōg sī 아 점종은 아니다. 제금 거리에서 송축 그 그게 다 송샤. 아. 단 거리 그 마음티 그게 다 참트 뜻도 또 사버를 했다노. 아, 단 페이지 통통 그 그게 갑쇼. 아, 더장고. 티안치가다 나소 소는 그 내일 그 남지가 리프트. 아, 다른 디지털 라인이나다. 어장도 그 그게 참중 그. 아, 누동데 그게 람튼 나오고. 아, 니네 아, 제금 거는 통. 나 Ngerdo, 안 돼도 건데 그러겠다. 다시 인금 그 가서

0: ཁྱི ཡོང བའི རྒྱུ གཏམ སར གླང ག
1: ཉམ ཁུ ནམ པ ཐང དེ གཏམ སར གླང ག ཤི པའི ཚམ པའི ནང མ མང ཉན རེ ཚག པར དང ཕྱེ རྒྱུ པའི རྩོམ ཡིག སང ཁྱི ཆེ པའི འཛམ ནང ལ ངར ལི མང པའི ངེས ཐན རང བཞིན དང ཀྲང ནི ཚོ བར དེ ཅེ ཆུ ཆུ ཅེ ཅི ཅིན ཕིང གི ཀྲུང ཧྭ མ མང ཅིན ཐན རྒྱ ཁ བོ ཉི མི ལུ དོན དེ ཁོར བར དེམ ཅེ ཤེ བའི ཐེ ལེན ཚོང དེ སྟང གི སུང ཤེ ལ གར ཅིན ཐོབ ཅུང དང ལག ལེན ཐར ཤིམ ཤེ པ ལང བ ཅི པ པེ བ དེ ཅིག ཤེ ལ
2: ཚེ ཡེ ཞན ཉིན པ ཅིན ཤེ པའི མ མང ཉི རེ ཚག པར དང ཤ ཅུ པེ ཚོམ ཡིག སང ཅི ཅེ བེན ཛམ ནང ལ ང ལི མང བའི ངེས ཐན རང བཞིན དང ཀྲང ནི ཚོ བ དེ 这就是这习近平的中华民族政体的科博沃尼尼路端端的科博沃的电影的设备内论从地等个松市的改进路中等的冷冷塔新协巴浪瓦基巴贝总有一段段我自己的改次的人人的设备身体的设计进去协巴等过来设备追着前部热端去了用我的跟着动画
1: 미르게제리클라징튼초반즈기제르겐들당데상차체빈잠낭라나리멍위니탄나랑진당장니조기 타몽 페지라 좀비 야쿠 챔빈 간체 총이홀 로르지젠 덴슈라르 비초 덴슈당 디르브제 페지 라브진 초르 페지라 좀니 종게 통타 와스므데 아랑스탄가 페지디 미르게 페지치 아니츠라 말그낭 지올라 통타 와스므데 아랑스탄가 리켈당 잠릉가 야쿠 소시 마멍제 리켈니 담브르제 이홀
2: 롱인 장구도 종아와는 종기 랑스탄가 페지가 차르지 시기인라 잠릉라 카쇼비 냠리 쉽투잉 임비 종긴 페이지 서비 잠릉라 고스급 서반 돈투 시바당 종기르게 당럽 젠디 랑안일 페이지 당지 젠라 판바 등 잠릉라 니반 돈진요 고은질은 페이지 진 잠릉게 저버를 렌데 바 인충시니 다티 종기 니스테나랑진 캡적시요 머멍제 삼드네 데브른 좀바당 아나우크 캠페나 데스르 존니 중국네 고라시빈 페이지 냠리가 다르플 동칸당 라글링 칸인
1: 미르게 샤디당 페이지 레돈라 중기브도 제당 중기 지제도니 다스티 중기 니틀랑신 니반동신 이홀 아겐충업젤라테니 상하이 냠디 산즈게 셈히 지절당 곰바 담비 예능정 조브르 니트시 칸 아동렌 첨부제이 세르드나 야쿠제 냠디라 dōrjī jīng gāntrīv sāwū shībā dāng, tābjī jī shtāni jīm tūr dāng. Zīnzhūg dāng shibdī, dāngyam jī jirtsāb shībī, zhōnggū dāng āriyīn zīgtīn rāngshīn tābjī jī shtānjīg nirvī, rāgyākab chēnbīn jēnjī lā, tābjī jī chitūn sāwū kundum shībā sūh, zhōnggīn dāhī lā, mānam jī kēlīn tōb jāng. Rāgyākab chēnbī shēnī ngār lī mbirda tōn lā, jēchī hīrshīn nī bā ngār lī jīm tūr rāpshīn.
2: 中国的当日战机十点配置入你比层头位过你接近了这个娘镇等米日记立刻了今天出发准备跟到了东东呢米日记真出来二位人在这个单位忙挖真吃了因罗记记应得被说成长相米日记亚吞用为说成长有被中国呢同他娃什么等咱们十点这个真看等过来是我们配置他了习近平肯而且记得这个那么松中肯 这位团队的空中关节人陪书前部的登巴登赶车前部科罗瓦卓林前部的脚给比我自己把尊的门特的米里黑坏的罗里迪特登过年年看来的公德层面年把那某某年的策不的等下去比做没有上车前面咱们了阿里蒙为你等的人人等整理做法的 这就是这习近平的中华民族政体的科博沃尼尼路端端科尔沃的电影的设备内容从地等个松市的改进路中等六人踏新学习把电影

답제 비 체브제니네 소는 상진 등이 수지 노동 전진 관점 시대 상진 등이 진리 진속 뒤바 등 제출 수제 시진핑 니에치적 송실 가친 등 힘증 가친 전린 가친 등 접동 가친 지역 공동지 제적 등 소중 시행 소는 상진 지 럭터 돈초 삼실라 신규 시파 등 제도 샤비 현실년에 진속 리프탄 돈에 제출 수제 시진핑기 中华盟盟军队家可恶民尼罗顿顿口日登日协比内林从地上个松市的改进节而公巴登萨平而安市的巴西格里来中国的一些登日不见蓝巴比学不是一起登多虚无蓝巴的不在了但可能一些特殊的人物人家东宁的你是什么东西巴登松市中你们他起的勒不是这么一行学习实际习近平个松市的改进节而共同投入中等勒得学巴的登日不见节从用三人在政协不是跟得同位东宁个学得不见的 金库欢迎金托萨准巴登托尼格尼夫金泽镇金门本登塔布隆拉姆克罗尼金库中华比门本林根拉姆德金库的会议人特区不平尼东区的党政协队中库的杰登日战节错峰杰利恩巴平日记这次李南吉丹多呢这就是这习近平记咱们三年战的节目是给协助的行政改进的格拉登四川投信节给出用了成立改进的话题 乡村投与三年黑的门里红客人这个兄等慢慢落一层比投诉也不年纪的卡属三通能有了德政尼空等参数人家的做理数切断了根深团力节而根库的单薄门地团力等投诉年纪等四等扩出的年纪的用户跟他动画等行运间等三年间三十九间去节二十九比红金这个兄弟捐出个用色三年来三九等三年来三通学比南北生活成绩

0: 차르완 밥티 냠죽 샤일 쳇킬비 그니 땅 촌바 요스르 자와 땅 쳇람 땅 조치 동시 촌바 속나 냠죽 바 쳇쿠르 땅 쳇처위 그니 땅 차치 스코르니 도기 하고 없으른 도티 로셔 드기치다 냠죽 바 그러나 쳇이 땅라 송요비 로스킬 통치 니르다 영코르니 도와 땅 년듬 따스터 잠니 로셔 데클라다 땅스테 쳇이 머나 용니 특조기 차르카 용티 젠브르 얼룩 치우진 요비 푸른 도르크 카브라흐똥 마롱라 얼룩 치우진 비 녜키 코리튼 론섬 즈그니 스캄파 아니 스브니 마르도키
1: 나초치 비 리스티체 도라
2: 오피 워요 히르크 상캄
1: 리피 워요 젠조예 카르톤
2: 나초치 비 옌르제 제조 조고
1: 존조도
2: 나초치 비 가스제 다

야, 저도 친잠지 형님이 나 중국지 저서 제초 정말 모이나. 조시단비 혼도를 몬다근 결크가 전이 다양 아초 정말 아초 담마 강노게 히르게 제라 중중대 소문 오르클라 롱튼지 최대 결나 중국지 중남라 거득시비 나 중시비르가 설 다통리 인스능니 산든 좀송 나이나 린슨다근 돈슨바 아치노르 소연

야저보총총초 자득스가요 과즈가 이율 야저보 총총초 최초 정말의 희슬 따라 솔모르클 온청가 나충시비 가츠는 잔쿠르리가 자다와등 잘흑바브자 바승지가 쉐초그 쳇슬라는 하등 간마 쳇니 쳇츠트고라 타통색이요가 레디나 디릉나 잘흑비니 모레 영 나충스베가 슬린슨데 타퉁샤기니 모 키송스 디릉 린슨 타퉁가스 글름니 나충스베가 슬린슨데 그 조기 드긴지르 그 참바등 디바가스 찌크 참

0: 샵쩍 알아래래
1: 젠 게겐 빠진 라래래
0: 난 허리 튼튼 알아래래
1: 족보 천서서 제초 나초시비 같은 렌즈죠 조기 트윈제자 삼플시니 알랑강 잔드자 센저로워 가스쇼
2: 야족보 천청서 조기 트윈제자 삼바청은 대천용지나 Chubo chungchung tsoge, galang gengjuen tungum saage, shtagwa chungchung tsgre la. Ya, dina, dirung linsin tahtunga shkalam jili da tangi, yung arunga lang gengjuen tungum jizri bjadig siwe kenga chubo chungchung yu na, di dashtani da linsin tahtunga shkalam la kapir tang yungudra gafsa xe. Re, chubo chungchung tsi kapir mayung nuga warcham da jilandaga, tumar acho tsumaga nyamge, 이런 거 저기 드긴지르가 삼바 총음다기는 아직 고득시오노 도적총총 르마 치르치글노게 스클라 남을 세릉 쓸고노게 알랭 헤몬데 냠치그때 어른용 당식샤

0: 조이마 레만주야 솔직하게 지르
1: 세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세속게 년다 이너리
2: 얼고머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브르솜
0: 야 다솔치 주소너리 조이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 노거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Денжик жирса инэри.
2: Джимчилэ джилэм хсэсун шэл. Денжик хийша сэмсэ зун.

0: ཤབ པ ཕ བི རྒྱན ཆ ཡིན
1: དེ ཡེ དེ མོ དེ ངར ཆ ཡིན
0: ཀྲུང པོ ཆོང ཆོང ཚོ ད ད ཆེ ཚོ ན ཆོང ཤི པི ག ཚ ལེན ཚན ཅ ཅི པ ག ཤི ཅ ཚན པར ཤི ད ང ཚོ ཉམ དེ ད མ ཤེན ར པི ཚན ཅ རུ
2: Ya na chung chubo so di na tashtayang a su tirang ge na chung shipi ga cil tatung lin sin da ge chanba ga niwa tipa ga shik na nga shik ju yel. Tipa ga shik ga chanba chung an da chun jina chubo chung chung so ge shtam hashi ga ta ge njun tong om sa ge shtabu chung chung zgre la. 레 쪼보 총총치 렌슨 타통 거스글름니 처릉니 지셰 희위 담질등 어중 셰파등 담회 덕과등 감스 카흘라스과 지르그샤나 총님은 세그 쪼보 총총처 니타게 절릉 요나게 잠치 요나잉 타그드 어저 나 총스비가츠 렌슨 그 좀직 소총아 학거리 용나 총나리 나치 쪼보 총총치 학거리 용무게 절릉 요나게 잠치 그 처니 담시 유비고니 쪼보 총총 남게 헬름더 고득샹이인 야 쪼보 총총처 데랑 아직 쪼보 총총처를 냠질로 샹도 비 담진네 실릉가 멍틀라 담질리 냠르 인지른도 비 쳇흐 세니 담지즈기인 야 쪼보 총총치 너스타위 담지즈 르 언영스 헌칠즈가 닝아 고린녀세니 쳇흐즈요크 쿠세마 렁게다 쳇흐 쳔마가 능니 치 쳇트퍼흥 영나 치 얼로르그담바데인 더요크 그게 테트르 삼슈르 삼슈라 녀머르 카코리 흐똥스 마가 마가즈 차링게 털라 하르게요크 쳇흐젠바르가 정마 코르게 하징게 얌친지리 니티즈 아주 고는냐 친정아 님머스테리 쳇게 고네인 다시리티노 고는냐 고셰초 나 얼궁거 님마가셰난도께야 레타라 얼짐친 쳇가다 나 녀머른 짐어 탐너리 녀머 차와 쳇흡시나 쳇가면 쳇너리 더지리 좀님 당지 대실 더니 쳇근지요노 더그 꼴은요 녀마 나초촌나 하정거 판윤치너리 그게 중질의 정신 샹치 단바지기 노무차그 그게 닌지진 뉴스를 사지 용화 채불시리 지그 타다가 은흥 떼르거요너리 원정 초 올라 니그마 잠자 초조기 니와 멜리지 땅에 치 니마에 고네인 더지노 고는 니그셰죠 니라 어초 틈니마 차그 다룽어 니마 띠나라 혀바스가 초 틈나탕 디르쟁그 nga nyima shi na da ha chang ge cham nore de zi ri shen no ge chuo ni gu ge na ma ji ge nyima la a ru nyima qi ni she ko no gu ge da sta chu ku wa ngo cha wa che che xi ra nga chu ka me ri nyima she ji yin de zi ri har ka sang thon bu ge gu ni she ci ka de re sa su la ni no ge chen ge xian du ni mi o si ri sa tang jin ju gen la chuo xin 얼공훈 나가양니 남시 참라바 님이셔지르
3: 하하 고르뇨 치 쳇그서거요 치초 쳇그고지 당아 치후자 다 니 사우이라 치그년
2: 터지리 기윙응니 디즈 고르뇨가
3: 니 초 쳇그셨던 이그난도니야
2: 터지스 니마그셰죠

0: yartang martang yartik martik ri da zhe tian ran ha zhe mangur ru xiang zhong ge xi ba zhe ai gu le zhe yartik martik xie ge yo no ri xi kwa hen yi ai ge ra kan ni zong yi o dong o ta tang zhe a ru ni ma che che ge ying de de ri ba dang go kan nam la yang kur ma ta bre o dong o la sta ni nga rong tuk kwa zhe ti yin ya de zhe ri xie zhe 니마근 하진 점등 흐흐다니 촐은 지식션도나 대시에다 송초 더지리 셰츠 더니인 촐트 토과즈근 목성스 디인은 아즈근 망고라 올로르드 카르가가마 촐트 자우즈 지기용스 촐트 자우드 하진거 마르브 자츠즈근 노거스엔거 토과 소다비 야튼 마르튼이리 tika tika yi bje tangzik gulun nyeg re tg chali chi tanji nima vidi. Aro nima, dahta ngarung chotik shekun jo nando go. Taziri shetzik. Sabir jirvi tgpa di gulun nye sirvi chotik jigda jirni argarga shochu gungangni parji cerdi si bari. Silung jambu tachi dungwa na sahtang ge zashing dung metok soji 판슨라 샤프급강릉리 향르뜸 쥐어바등 끝내총 센통님이 닌지이신 조성잠비 뉴울 메일라 토브르시아신율
1: 캔비 시충련신
2: 사루이 흐담질흐랑진
1: 흐질비 도크르탈진
2: 아르비 아당캉점진
1: 나츠 나춤 시비에가 찰떠슈
0: 야 주보 총총처 디나 참더닌 아치 주보 총총치 잘릉이 세요노가 담지거 전이 도도 총총 바승어 드마게 세노가 얼고위 예라세니 담지즈가니 주엘
3: good ep gergen tanga nyang ne wi yel hobchung so chechu sama demo ina nga temchin zong ga sen nyang al hobchung ga thoma ba sang jun ma ina derang ni chjo ga nachtum zu chere yo yo nachtum ga kapsha nga argo ga ira sera na na z ga ta gen mu ma wo ni yo zga xie le de che ga ga ta jiao wo sang ga ta zi ye ge jiao ge zga che ga ga ta er de er gu zge yong ye ta de gu nu ge ge er song zga 니마즈가다 크르그 다무이 당니르도즈글랑당이 카르완 자위 송이 아르타고가 니사용다리 아르도다 이기 한다노 아르타고가 하라 카사치자위 하라 카사 송이우 송즈가 더니 크르게 하라 송치티노 아르고그라 초토 올란 차지오노가 예그라 초즈가 인즈가 더니 크르그 더다 자우상아다 아르근지가 메닌돌이 크르그 아르마르마디 송에 한그나디 땅에 함튼데 땅에 하맘 차나디다 치마우 송즈가 더니 울리다 하르게무 마우든가 그시가 존노르 망아젠즈가 로송즈가 제노르 쳇즈고나 아르고게 라다시 뿌뜨나다 하랑게 고노 제노다 송이운조즈가 디츠라랑 아직 말고 됐다니 아게무 마우더니가 시급 시고 있는 창마가 희송스가 아저오가 아게무 마우더니가 얼고게라 양츠즈고 누히 다르저 실어딘디 지즈가 치고게라가 강니니니 지 지즈가 다르저 실어가 다르저스 통가즈니니 지 셰츠가 더니 아저오가 등에 커워는 양면 다르저 실어 치 귀등는 지 전부 이달리 스타즈 실럭럭 초당스가 아자오가 아게모 마오니게 럭 아라조 촌노지니 아게모 마오더니가 이제 토니 마라홍에 메오즈가 제송즈가 당마 알고게 라게모 마오니게 럭 나오지 타조 아게모 마오더니가 럭 동생 안페리 젠크 럭치직 나라 스타즈 실럭딘더 즈즈 Lug tung lug zik na lug chig ni zubsa na zubsa v chung n ma ka ra shtu gu jur zi hara nu ma cha tig yu chir zig yang zig zig mzo kang ga na zui mzo zig chang ba lung dang yu chag zig ra shtar zi shila ga yang da zig mzo kang ga mu che che zig na ni zig zig zo cha zig yin jo zi tig zi yang hara nu ma cha tig yu chir zig yang ha ba wa zi che man zui da cha ki ga sang zui da zig ra 다즈 실어가양 하라가 눈 맞자 뜨기 붙여

0: 你妈子个大，今个那么子呢？虽然用个这个，爸爸个养个那么卡子呢，低到子，这个养个那么子呢，就个这个，等他吃完这么子更多这个，而且过个月啦，虽然打的些累心的呢，打的些累，过不是个吃啦，这么子更多哩，今个个这个啦，爸爸你个得记住，打起吃这个那个啦，记住，等你这个个。 我红红冲的哭个，俺送来哥哥来的，可俺说肯定拿去哭。等你俺回来用个养个去过半天，真是这个。等你这个叫我送个送去的喏，二哥哥来叫我送个节目个，你给我拿下个这个。等你打中个节目个，给我拿点钱，还有学着比汤要这个啦。可这个得长满个长汤接单个打不起来，我送这个。谁能干？二姐我个这个给你得子，啊啦啦啦啦啦。 都全能的太给这个，而哥哥让恁等一下我们两个，而且抽空那个下面过去，这送人抽空那个下面到这个。等你，这个学生会干你了就先弄，干你个抽大龙学生啊去的，这有些这个。等你这个养二个学生用啊去的弄，而哥哥让抽空那个下面时候这个。等你养这个学生会。 这个啦，爸爸啦，见客人个，二哥哥也让抽空那个选不着个，俺得没事个，这些这个。等你，大龙，这个个，还就跟那干空走个啦，你跟那这里用的个，等那请你开个什么个都整，你妈来骗他个，喊他大气起来不难就，这些这个。等你，大龙，等你爸爸个，我来哄我冲的哭个，俺送的这个容易难求个。
1: 对那，见客敲开个送个个都啊，这些这个。等你这个啦，别忘你给哥哥啦，这里送也，赶空那里买了一个很大弄，哥哥啦，见客要少点，我又送这个。等你见客个哥哥啦，看那个送的你，这个啦，别忘你个，那个有你个那就等也，瞧我干个着重啊，你皮啦我送这个。如果侬咱们呢，瞧我啥么子个都当这个。 等大白娃个子，俺老有噶，谁讲开这个？讲开个，看这个当他做二哥个啦，从穷到里哪个跟俺呢？嗯，谁有些这个？等你这个个，俺老没那人，这个吃多大一门人个，这个怎么这么多哩？这个讲开这个，呀，但俺个俺那俺个这个，没俺那没俺个这个，嗯，人都吃着呢。 谁知道见客不冷的得个，打的当时你看那个要他喝点水，吃那个药的又送这个。等你吃完过后啦，跟俺去那点送这个啦，送送的，车子跟那去的又送这个。等你吃完几个吃两个子，几个吃两个子，等你吃完空气当这个。等你爸爸个见客吃什么冷这个是个的，说送呢。 去那个都给吃了那个，喊他吃了都吃过那了，这些这个。等你大龙这个秋松啊，你个嘛嘛嘛是太快的，咱错跟他过来去都拉穿东，这些这个。等你爸爸等你见客个那个是在等个千里乌龙这个。等你这个个让错跟他过来的哩，你个嘛长到这个。等你前面那个个是不，几送的七个那几等你个嘛来人过来人就长这个。 等你大龙没送路，坐在那个东西送错个那个路等一下，百万错下个路叫我啥送的？等你，你给他两个叫我写这个。哥哥伊拉一块去的那个学生，没得其他做，吃开个没用着了。错跟他过来的两个过道个，没得那叫我送的，真写这个。等你那个路叫我马路没得等你，龙婆子伊拉几个打个就走啦，龙婆子伊拉送去的喏。
0: 啊，这个嘛，瞧，错个那看到喏，得得，俺没认得这个。等么你大龙没送喏，做了那个喏，得得，那个等转着的，几个那个皮啦松的，俺都叫我这个些子，别个我买那个，而且过个月那皮啦，马上啥么就个，这皮啦，别话是当这个，别话是啦，错个来送的等你，大些个大啦，而过个月啦，见客看那个这个皮等你，别话啦，这个你个那个有你个那个就等你，瞧我打这些了啥，我送这个。
1: 等你，前面二哥哥伊拉，皮拉，打这些嘞，再等这个，打这些那个样个，等你有的，你就要在那个村子里头送这个，你要拿东西才送啊。
2: 亚那群主播说。 아치가 데릉 쫌드기 노이나 데릉 그 티바 가르치가 잠바 청원다가 나가 고르거랑 총클라 마친 좀 머르글 홈정가 로르 총총 고르스케 노게 담후이 고르시 시유물 영 디츠정기 데릉 티바 가르치가 잠바 청원다가 나가 고르시 콤마이타 데나시는 아소 머터다 데릉 그 어르비 가르콩가 잠바 청원다가 나시 주예라
3: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4: 로리가 로그시글리뉴리 가르콩
3: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4: 로세저 드레충 자위 가르콩
3: 나초와 로렌단세 아르비 가르콩
5: 조보 총총초 다타 치초 나초 시비에르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콩가 참프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가 제르친잔
2: 야, 형님이 나중 지적소 등 나중 주보세 시암든지 파만 안 봐. 다른 거 이렇게 가르친 거 잠바 정원다가 능아 영 첨성 소세 타그 희샤 동시 냠주샤. 다른 냠주리 주그 첨성 소세 타그 희샤한다가 가싱아. 밤이 시비 잡다 요철을 좀 모롱 다세라. 西巴那儿村的苦乐几经端得个切穷根呢帕马日丹比公西的吉巴日吉那帕马蒙波西格拉阿人格沃特呢南营乐吉亨美比西巴穷穷西格拉斯达比德黑黑吉森吉帕马甘的原面吉西比端得个冷着永门特学巴登阿人格尔吉阿纳顿特学等 蹲得个冷着不容易你把你和查维娜帕马奇阿人个肉肉啦是东西你像这阿那顿得得个啦三路东西这个南京个词语出来切记阿人个西北差的下瓦有次了日不行月等西北米查维尼斯人就瑞拿出了孙杨 밤에 어른 것이 봐 년클차스 브러스적 바암 영나 어른 것이 봐 가득리 요칠 남영 러치 무슬비 시바다라 샤와 요칠 시바가 찹다르 바등 총사니 강우트 바등 라와 주연바 최사니 리샤 등 참리수 요칠 밤에 시비 찹던 드브르시치 시비 용지지 고스급디 Хуржин юй баарий. Шибаарнгэ лэгбаангэлвэй хртувийн нямийсэ дангваарий. Шибэй цапта дуэндэг хчигжбаанэ шибаагэ нисэлэ царлунгэ гуэргэвэ хчигжбаайинсэр. Дэвэй шибааш гангэдэн чайуэцэй памэй нганчуг цапжэв шэджэ маинбэр. Чугдэн хэчэчэ нива туэнжэдэнэ хачэн галчэсэр. 西北茶龙七年来不及的他等引起老板格里尼巴所兄弟西北老板格里尼巴等阿人的阿人送个尼巴所见呢地通里拉西尔丹尼门被陈德拉而个子节而登给巴马斯了南西尔人格老人南极给为登格了西南南西西北阿人格尼斯多吉斯巴呢可特别了 阿人个老人南京被过什么呢？头上个过什么呢？阿人个帕米头上个节日咱出席办呢？今年已经没一万些个事。阿妮妮，南京个初一出来，前期阿人个西巴个连同恰村参谋的工薪约等，当时个帕马忙起不来。 시바 시글리 메바당 시바나 참능가 노르 다브르 지리오카 디스탑가 시바라 체코탄 칠라 참는데 데라리 차르친 메비에 렌든 차층 참르다스거나 시비 능심제 아랑닐 조은즘비 데히 뜨다스제치 시비 차룽라 가친 조아리 레키 강을땅 Гурмий шуңаны лил хамусиг мэнба сипар ха гуру сяги. 이츠멘비 응이시지 차신도나 아미 최스마스탄비 남지르지 어글은나 도기 응흠등 가예룩기 서버마셰비 타윙 단기 아장스타그등 나츠제 아른츠브트베 아남버제나 아라빈바레스 디 스칼리뇽나 제브토발리 콩초등 응심지 아무기라 쳔마타비 가니르 돈신율 섬니 시퍼르 탈치위 송춥셰바 남진 시퍼르 아미 포바등 쟁은소 흑사밀린디위 돈진슝치 아메릉거 스타트고 점슬 만등버 삼을 데는 마인디 스타트고 점적바암 탈치위 송춥시비 진진네 데스타오 시바등 시비와드 응게와 쯧쯧리 중스바는 쉐마기와시렐 아미지슈 시바가게모등 냠드 쯧먹이시 릉거시바라 과파바네 시프르 판칠드 임물 말란 존지제 존더 고크버 마메 바시긴 초당나레라 가친 땅 와크메 비페지나 돈듬제 페지 흠만바능신 와크지 남대영 찰롱라 어그 조아릴 시비 망초이 저제 릉송땅 젠튼 소제 니슬 릉칠란 줄 마니 위젠치 땅승 로나 섬제그 시바시바시긴 보소요가 데나 파마등 어간비 어고든 메치 어릉츠트비 터츠등 아담카셰비 니와메파젠제 머다르말라세르와릴 시피인 존드그 녜치흘라 스타흐뚜그등 송춥 타쩍비 징디징 제파리 타쩍비 송춥디 올로잉서스동트브 토마르 시피 르바 루니 초타란지브라 스탕클셰바는 안난그인서 코어릉게징이니 돈드그저비 화등담바 아라쩌기 회나 렌지글라 크트여비 차싱거 우니 시바식비 총캉니 응이후니와스타브 아니니 시필르바 글로니 아릉닐르가비 돈드글라 인지그던지그바 온징 마치 렌지글라 남잉 크트여기와릴 쿠므글름제 체차루에 응이후 타드글라 아르그초바등 리스마 글로니 르그닐라 최시르지 흑사르토크니와자 승셰바리 우즈 나치 남진거 초유철 시비 돈드그저프그와 워치르 조진유탐 시비 리카 임마릉 세스요가 너는 시프르 티땅 티스 워치르 조비 하마시 유발리슝위 피에땅 흐임브른돌 올로시마 지그듬땅 흐투와 첸부그 흐땅진지 시비 레친 제니르땅 제슬 흐뚜바땅 인승그니와 알라흐드 파와레스 그때 아미 골로르비 워치르 지치 시비 어글름 치그듬땅 올로시 지그두그니와 달시그다땅 와인제 딩깡츠미그니 어그바 쩨브르마니와 올로시 그나머마니위 곰시 칭루아리 예튼땅 갸프추르히와 시비 파마라 나릉기 초타샤추 지셰치 시비 니시제 어릉츠게시 시르원바인비 파미 시비 렌둘라 스크르샤이브르마슬 회지 따뚝샤기 시바스카클라타니 어르든자베리와시치 네르튼샤기기 게데 시비 돈드그저비 쇼와 파말라샤비치 아정툴링샤기기 스케치깡응츠기 피에트글라 쇼응흐샤타프르쇼기 파미크트그나 시브르촌나 간남다와시인슬 아미스탕클지 시비 샘흐등 조능 직튼지 고프르 임르시니 브르쩍바레 레디나 디름그 르비 카쿵그 참바 청운다그능아 나치 남진그 소위철 시비 차트 유슬 점머릉세니 침청소시 타이크 시샤 통어즈 냠주이너리라 디나 공스그 침청소시 타이크 시샤 통운다그잉 주보 총총초 업데이 텅기 찰롱 정부르 판중 좀 토비 자 힘 흔든시 대나 디초지근기 대릉가 나충시비가 칠 타통 린슨 동침더닌죠. 린슨더가 좀저바당 돈슨바 노르초당 좀증간 크와사자자히 스타클와 시글로당 제칩타클와 응적체릉당 손님른친이인 등지미 린슨은 나초 양치를 차용 다디모시
6: 시어

0: 카프르티알로 깡아리리 사파 등산다 시피 로르다리링 카프르티 처음으로 동진요 안나후 영로 차타 곰속숨 흙적적인데 영어 카프르티 할 건데 왜 네네네네 회차띠 책임이 맞아요 다 카프르 나가는 건 코리 말고 나가 카프르신 나가 카프르신
1: 现在的当地人把钱送给我，当地三九的几千年才拿走不打出去。我打的比青年时年，说个有你，有钱还得比啥都钱。中共直接打得不进来，肯定是东北国际，中共中央个全都不进来。

회찬디

Hey,

0: 야도부 초대모이나
1: 어 도즈바 데모
0: 데모이 토포탱 렌센디나 가시토나 가스샤
1: 아
0: 촌다나 토아즈 갈나 고르기 자요 토마라 랑닐 고트드간도 디즈게나
1: 아 팔세 코냐 파든도지
0: 파일러 세 코코냐 화든도지 아 아리 토포 화든도지 글리르기 찾기
1: 리르기다메나도
0: 나랑아다오나스기니
1: 아
0: 야 디나니 촌다니 토아즈가 랑나 고르기 자오 치레진요고
1: 야
0: 저 동호 모두고 캐튼다고
1: 야
0: 어른 톰붕고 그 탕크락 쇼그랑 체클
1: 어른 톰붕고 그
0: 어른 톰붕고 그 탕크락 쇼그랑
1: 요지가 치켜봐야 당
0: 요지가 치켜봐라 뭐시가 어른 톰붕고 그 탕크락 쇼그랑 어른 톰붕고 나 쳐서 갈까 Арахсигм тонангона чазгок.
1: Лавтирба.
0: Лавтич кмария, тач тачазгок. Лавтим нита жамба чазгок. Тарчу. Ара. Рела. Тарчу гора. Ари, тарчу гора. Арын томбунгог танкрах шуграндана тарчу горго.
1: Я.
0: Оле. Я то аньо мунго. 저 아니오모 주 총헌부 송엄뇨
1: 뇨아
0: 야 총헌부 송엄나 총헌부군 철닝아 송엄뇨
1: 대성만
0: 철닝 구엄뇨
1: 구엄뇨아
0: 야 총헌부 철닝 그 영아 철세 그
1: 마하데와
0: 마하데와
1: 어
0: 어르
1: 인고
0: 아리 총헌부 철닝이나 마한데와 야 더니 저 학생 밤은용고
1: 야
0: 저 학생 밤 모두고 니 다르마즈가 이빠가 살았대요 그.
1: 니 다르마즈가 이빠가 살았.
0: 원래 아르빠가 살았대요 그. 니 다르마즈가. 양이 저 담시득대고. 기티는 그 강아지고. 니 다르마즈가 아르빠가 살았. 니자라 이제 니자라 나 니자라 저 니자라 든 도치르.
1: 니자라 든 니자라
0: 니자 이제 니자 나 니자 저 니자 든 대충 난 그 지금 내보고.

0: 이야기가.
1: 그렇군.
0: 두 분이 하시던 게다.
1: 뭐냐 화든도지.
0: 화든도지 야 두 분 화든도지 이야기가.
1: 네 따르마비야 스타니케 네 게라다.
0: 야니게라 디나 통통 자우고 돈비 삼바 터튼스 돈비 삼바 터헌스 더히크 아히가 야 통통 자우고 돈비 삼바 땅스 낙지금 땅스 흥슴 땅스
1: 그리고 또
0: 치우리다 또 군요부터 나 이제 나한테 또 그게 땅스 야 땅스
1: 주변
0: 저 너무 저거 저 너무 정근 원주가 흥슴 저거 여기 정근 원주 정가근 원주 Тахи, танката го гонджите.
1: Тахи, тахи, тахи, гонджите, гонджите,
0: гонджите. Гонджите. Я, стемджил?
1: Стемджил?
0: Оле.
1: Ты какой на?
0: Ты. Стемджит, ты ксенер?
1: Стемджит.
0: Тарази?
1: Ты
0: танк хейтина. Я джихтен?
1: А?
0: Джихтен?
1: Джихтен чип джизанер, бадилэнер.
0: Джил. Ара.
1: Айнергу, джихтен чип
0: джизанер. Джихтен чип джил. Я. Татара танк хейтина. Джахи в джил. Штем джил, джи. Джихтен в джил. Ты ара?
1: Штем джил, джихтен.

0: 야 당이 조셨고 자라슴 소릉아 먼저 네 흑적슴 납증 납지다 향슴 뜨지 담방스
1: 흑적슴 뜨지
0: 흑적슴 납증 납질 향슴 뜨지 담바 다 돈비 되는 희가지
1: 다희
0: 올리 야 티나 도포 화든 도르지나 도포 화든 도르지 단디 정근 원주 그놈이 커득 마히다라 당이 조르글라던 디 샤르강은요 고드리고
1: 야
0: 그래 어제 지마 콤바요 티드나 추정 좀 그런가 샤갈랭거나 좋아니 그 데모
1: 야
0: 그래 야 데모 야 도부 저 데모이나
2: 어 데모 고저 바 데모
0: 데모인 도부 길름니 쓰게 가고 있다가 공터
2: 좀해 좀해
0: 야 도부 그냥 쳐서라
2: 그냥
0: 안 쳐서라 안친 아니 도부 안 친린 친디나 식다노 가스샤 파일 강도 그냥 도부 안 친
2: 아이
0: 바르동게 나리 토포간 친린친이 나시토노 가스샤 존나 토아즈 갈가 코브디 제우 치레진용고
2: 야야
0: 아 토아 동모 도고 케즈긴 아 흐치크 다마 템 크나 초친 모모 젤랄 카나 마샤 녀랄 체클 흐치크 다마 템 크나 초친 모모 젤랄 카나 마샤 녀랄
2: 아담아마
0: 아담아마 너 사차 초차즈 그 뉴즈리
2: 오 원바리바
0: 어르
2: 아리
0: 야 땡클레지나
2: 땡클레나
0: 너리 원바리 흐치흐치 담아디엠 크난 초칭 호무 젤랄라 카나마샤 녀랄라즈나 원바리고
2: 오야
0: 야드니 토 아니오무뇽고 아니오무 랑지크

0: 就连城那个时候呢，地大太热的样，地做啥了？地做工作时候呢，啊，人没他不个，地做大就个样，就人家就个地做这个，啊，每个地建个连城那个时候，周围周边的地方，那还是挺有点这个什么的，那个什么的，这个什么的，那个什么的，这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什么的，那个 这个这个你打工的那些弄，主要给拉看的这个，这就三个时间这几十块的。伢都不缺点么呢？
1: 点么
0: 都不啥叫工资给？俺
1: 多少银？
0: 你都不娘叫谁
1: 了？哎，几家谁了？
0: 哎呀，几家？伢都不娘几家连成那些当了干事，谁叫你主要给人干这个？对那个林村个亲谈这个主播的地方呢主要这个咋个这个案子其实杀了些人头过也主要动物都够搞这个人这个人家人不意思那三个项目本身是学中就无关着那动物的自家人吧不这个
1: 那么
0: 저 도모 렌터 너 하정 되게 야 저 아니요 문용고
1: 오예
0: 안 점들로 된지 갖고 니 저 하정 되고
1: 야야 아
0: 람거 점도 온다나 알록나 카테요 그
1: 갈로 마르도 나 카스미요 카디레
0: 나 카스 나 카강스 보레
1: 마루 라시루 장크
0: 마루 시루 장크 삼보야 마루 그 쳇고 송거
1: 마루가 다 닌다 통군다 무제트 묘만인 장고
0: 아 디고노 총가
1: 디고노 총가
0: 야 장크게 치 총가
1: 장크가 된지기노 다트 요송나
0: 총가 요송나 조고노 총가 새로게 치 총가
1: 새로가 티 칸슨데도 저 기비가들다
0: 르그 르그고노 총가 아 마룬 드 장큰 조 새로 르그트네모
1: 어트
0: 원래 새로 갈고리다 그고트네리야
1: ᱚᱨᱤ
0: ᱟᱠᱟᱱ ᱛᱟᱨᱟ ᱢᱟᱨᱩ ᱠᱷᱟᱨᱤ ᱥᱮᱨᱟ ᱡᱟᱝᱠᱷ ᱠᱷᱟᱨᱜᱚᱨᱤᱭᱚ ᱡᱟᱝᱠᱷ ᱛᱮ ᱠᱷᱟᱴ ᱜᱚᱨ ᱜᱤᱜᱚᱫᱱ ᱣᱟᱨᱱᱤ ᱥᱮᱨᱩ ᱠᱷᱟᱨᱜᱟ
1: ᱭᱚᱝ
0: ᱡᱟᱝᱠᱷ ᱠᱷᱟᱨᱤ ᱥᱮᱨᱟ ᱢᱟᱨᱩ ᱠᱷᱟᱨᱜᱚᱨᱤᱭᱚ ᱫᱟᱞᱤ ᱭᱟᱨ ᱜᱤᱜᱚᱫ ᱢᱟᱨᱩ ᱠᱷᱟᱴ ᱜᱚᱨ ᱜᱤᱜᱚᱫᱱ ᱨᱮᱢᱚ ᱛᱤᱭᱟᱹ ᱜᱤᱡᱩ ᱭᱟᱛᱟᱱᱤ ᱛᱚᱣᱟ ᱥᱟᱢᱵᱟ ᱢᱚᱱᱤᱝᱜᱚ
1: ᱚᱭᱮ
0: ᱛᱚᱣᱟ ᱥᱟᱢᱵᱟ ᱢᱚᱫᱚ ᱠᱚ ᱡᱤᱝᱠᱷᱤ ᱠᱚᱱᱤ ᱛᱚᱣᱟ ᱫᱤᱱᱡᱟ ᱜᱮᱛᱩᱱ ᱛᱤᱪᱷᱤᱱᱫᱟ ᱫᱟᱛᱚᱣᱟ ᱜᱮ ᱪᱤᱛᱟᱨ ᱜᱤᱨᱜᱤᱱ ᱛᱤᱪᱷᱤᱱᱫᱟ ᱫᱟᱛᱚᱣᱟ ᱜᱮ ᱪᱤᱛᱟᱨ
1: Justin Titinta, Carton, Dowd, Sidda Chog, Chitin, Duncan,
0: Rita, Jetin Titin, Chog, Tirchir, Motarna, Tilden, the Coinomedy, Jetin Titina, the Chog, Tirchir, Yada Girgin Titin, number
1: Girgin Titin Tata.
0: A Jetin Titin to Matun Conta Zuria. Dava Tog, number. I'm going to go to the house.
1: Chicken,
0: 소초 자히가 다초포 자히가 쇼고 가루글라가 녀크 나코 쿠이달리 여기 마루 티탄즈 뜻이게 티탄즈 그게 쇼기 가루레 뭔지 찍고 아 더니 녀그 나코레 뭐
1: 아
0: 여기 마르포 티탄즈 야
1: 여기 마르포 티탄나타 어 무슨 녀그 세마 하라 여기 정말 또 아니나 로즈온 정도 또 아니나
0: 담아라 담아라 다가 이 자식은 녀근 나고르 녀근 누군 나고르 뭐 그거 그거 가로르 등 오모르다 켈 말고 갑츠 말고 준다
1: 오
0: 원래 그렇게다 송이 그거 가로글라까다 여기 아디 녀근 나고구이 낙자 나고구이 달리다 여기 마르포티 던지야
1: 오
0: 어히가
1: 다담히고
0: 다담히고 야 당연히 좀 갈 거고 이거지 나 니가 뒤쫄라를 통고 난도 진당 지금 막 희놈니 디 그거 녀가 너 나고 구즈가 그거 가로래라 뒤땅하다 얘기 말포 다 말아서 말 반으로 보지 얘기 말포 되니까 뒤땅이야 너 말포 있는 거 말이야 얘기 말포는 어떠니까 되니까 뒤땅이야 딱 희가지
1: 어야
0: 야 타니 다투포 저어 너무르 너무 그냥라 고비지 건거라
1: 야라 고자타 아타 너르릭
0: 타니
1: 다 라마이네
0: 라마 아리 나리 야라 고지나 추리 야 디나 투포 냥아 첸다
1: 집자
0: 아양 집자
1: 나
0: 아리 토포 양 집자초 샤르가 응니오 코브디고
1: 오야
0: 올리 지마 콤바요 티드나 추종도 코나 샤갈링고나 추하니 코데모
1: 야야야
0: 아데모 타키데라
1: 야데
0: 소야리로 아리 토포 남바 토포 양 집자 니타 그지니 추렌츠 능아 친 탄지 식노 그 토포디 토와 지그 지 작은 지 기즈노 다리 디젠거 렌츠 나니 다샤가 니와 코브디기타 디젠트 그 렌츠 능아 식고노 그 노나 지 그초랑 키근 롱조고만 초고로 자레 딘조 마뇽 장군데 장고레 요게 또 장고요나 지 지 장고데 토안 저고노 그 갑토가라 묵시치 지코리 샤르가 테르고노 그 갑토가라 묵시치 지코리 이너 디젠거 영 토포야 집자타운 손지나영 바이처 달롭자란 딘조 마뇽 장고터바 디당나 딩이 타니 묵시치가 지 저게리 오늘 디젠그냥 그나 봐서 딩이 타나 삼치자다 메니시 다니다

0: 남슐 히르그라트 카르트센사
1: 올로티 오체세마 카르초사
0: 올로링 담비에 담카 히르 탕마르 달비 람친나
1: 올로디야 타푼담비에 왕캄니르
0: 판디 오타 체르비에 담캉나
1: 그접질아 흐세르케 타그마 쵸블라흥

답접이 티브 제니네 소는 상징 등이 수지 노동 전진 관점시대 상징 등이 진리 진속이 바등 제출 수제 시진핑거 녀치지 송실 가친 등 힘친 가친 전린 가친 등 접동 가친 지역 공동지 제적 등 소중시 흥네 소는 상징제 럭더 동초 삼실라 신주시 바등 제도 샵이 현실년에 진속이 단도네 제출 수제 시진핑기 中华盟盟军队家口和民里罗东顿口日电视协比内林从地上个松市的改进期而共把等三平而安市单把西格里来中国的一些等日不见蓝白比学本一起等多户不拉门的不在了但可能一些特殊的人文人家东兴来你去三木龙给把等松中你们他起的乐不得给行了学习出这些新品个松市的改进期而共同投入中等乐得学把对等日不见期从用三人在政协本跟得同位东应该学得不见的 现在我们欢迎进入土萨村巴登托利和年轻人的政治门本等他们的门口罗尼强国中华为门本领跟浪漫的强国的会议人的特殊不如心理东西的当中是对中国的当日讲解错误的利用把病人给这次的那几个当中学习出这些新品给咱们三年战斗的前目是给学习的不是形成改进的格拉等四川投进解给所用的成了改进的障碍的 乡村投与三年黑的门里红客人这个兄等慢慢落一层比投诉也不个年纪的卡学三通能有了德政内控等参数人家的做理数前的人间村团里及人间库的单部门对团里等投诉年纪等四部等科出的年纪的用户跟着动画等行运间等三年间三十多间区间二十多比黄金这个兄弟捐出个用色三年来三九等三年来三通学别南北生活生意

답주비 체브제니네 총리장 진세종기 당주진 초등 진리진 초디바 등 최초수제 시진핑 네치력 송위 송실 개친 등 자동 개친 힘진 개친 등 전년제 공돈 동인간 주진 초제 공돈지 아제적 등 소중시대 진능 전제 록출 등 진금 송출 거리지 중 참중 저쪽 도수 친통공 도듬 소집 샤브 심직 등 거듭시

차르완 밥티 냠죽 샤일 천킬비그니 땅 촌바 요스르 자와 땅 철람 땅 조서 동시 촌바 소나 냠죽 바 천쿠르 땅 천철비그니 땅 차치 스코르니 도기 고스르 도티 로셔 드기치다 냠죽 바 그러나 천이 탕라 송요비 로스클 통치 니르다 영코르니 도와 땅 년듬 따스터 잠니 로셔 데클라다 땅스테 첼리 머나 용니 특조기 차르카 용티 겐브르 얼룩은 치우진 요비 스른 도르크 카브라흐똥 마롱라 얼룩은 치우진 비 년키 코리던 론섬 즈그니 스캄파 아니 스므니 마르도기

0: རྒྱལ ཁྲིམ སེར གྱི ཉ ཤང རང ཉིལ སོང བའི གོ ཆ ཁྲིམ སྐྱོང དང སྐྱོ ལམ
1: ཉན ཁ ནམ པ ཁེ ཚུ དེ མོ ཁེ ཚེ དེ དར ཚོང ངོན ཡང རོགས ཉན ཚང ཁང ཨོ ཁེ ལ ལུང ཚང གི ཁྲིམ སྐྱོང དང སྐྱོ ལམ ཉན ཚང ལ སམ པར ཧགབ སུ ཞེ ང ཐང དེ ལེན ཚང གི དོན ཚང པ དང སོམ རིག པ དང ཚང ཚོ མོ ཡིན ཐང དེ ལེན ཚང ཡིན ན ཚན པ ཆུང ངོ ཉི གར ཡོད ཚན པ དང པོ གྱོ ཧོས ཡེ ཤེབ དང ཚན པ ཉི པ རྒྱ ཁྲིམ ལུང ཚེ ཡིན ཞུ ནས ཅོ ཐང དེ ལེན ཚང གི ཚན པ དང པོ གྱོ ཧོས ཡེ ཤེབ གི ཚན པའི ནང ཨ ཕྱི ཡོད ཡིན
0: ཅུལ ཧུའི ཆེ མ ཆུང གསུམ ལ ཁྲིམ ཆིལ ཚ དང རན པ ཡིན ཅུལ ཧུའི རེ ཤིབ
1: རེ དེ ན ཐང དེ ལེན ཚང གི ཚན པ དང པོ ཅུ ཧུའི ཤིབ གི ཚན པའི ནང ང ཚོས ཚོ ངོན ཞིང ཆིན ཐོ རིམ མམང ཁྲིམ ཁང གི ཁྲིམ ཧུ ནི གེན རིག དན ནག དན ཅང ཨ ཅན ཁྲིམ གི རྒྱན ཤེ གི ཕྱོགས ནས རྒྱུ ལུན ཐོང ཐོང ཟི ཡིལ རེ གེན ལང ཆུ དེ མོ ཡིན ན
2: gormutu ja atmuz mahkan avjig detan ata kawangen te kons kandmuz tix ata tix detan tsungdi ge shawat ko te kama nyers nyers ge ata ni lo kamang ge sonu ge jini ata khoni ge kat na kons ge totam na shu khyana ata tsungdi ge namba na shu ta to khote ka na khsar to ge chay na shu khyana ta to khote to nang machine nu ge ajinsim kamang ge ang ge ata jima ne kons to te dar shu devi detan ata kons ge entre na shu khama ge entre la ताचे दुमक गोरमोच नाजाग तम दुखते छेवने कनम बतम क्रेशन पंस तें तना ता चोखुय ग नंग तुम स्टाडी छेन दमो क्रेस के दिचि तामुस रेतारा ता चोखुय द तुमजना क नंग खद स्तु फचिग दोनु ता खा कोंस द दुखंद क द सोंग र अनच खा कोंस दिनखम ग दाखिरा दा कनिग ता खा कोंस द ग म जना छे योनु ग ता गोरमोच नाजाग तम दुखंद करगुम ᱛᱟᱥᱛᱩᱜ ᱠᱚᱛᱮ ᱠᱟᱡᱱᱟ ᱡᱚᱠᱷᱤᱱ ᱫᱮᱜᱟ ᱱᱟᱝᱜᱤ ᱠᱷᱟᱱᱟ ᱪᱚᱠᱚᱭᱱ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ᱟᱢᱟᱝ ᱥᱮ ᱠᱟᱱᱜᱟ ᱛᱟᱛᱷᱤᱱ ᱞᱤᱧ ᱪᱷᱟᱢ ᱜᱮ ᱱᱚᱛᱮ ᱛᱟᱥᱛᱩᱜ ᱥᱮᱥᱮᱥᱟ ᱜᱚᱣᱟᱜ ᱟᱡᱤᱱᱥᱤᱢ ᱠ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공수가 다 둥고 그 마스터 안 됐던데 다른 그 공수가 레고이나 죽. 연아 다른 그 공수가 쳇쳇이나 죽. 연아 다른 그 공수가 단데 아주 춤던 아마 탄 됐던 공수가 다 둥고 마스터 되고 하진 게다 그랬어. 토닥선 누구. 아다 그 덤으가 연아 내던 그 좀 욕. 딱디야 징그 소하고 토니 아자 체론도 멍초라다 짐퉁가 낭트나 죽. 연아 안에 좀더 챔부즈노 딱 처음 듣고 그랬나. 아 공수 찍었나? 아다 아르니 바가다 총아지. 타나 아르니 켈리와지기는 너 따뜻먹은 듯이라 얘나 따먹은 저는 따뜻고도 욕고 딜리젠 다룬가 내돈 챔부즈요노 아따 그 공스 그 둥글 마스탄도 본데 따 공스는 듣고도 이카스 그 마시나 죽는 거 진생은 따 총아 망우즈나 죽고 얘나 리스토파 망우즈크 따 둥글 마스탄도 본데 따 그 긍 돈도트 따 그 드리오노 따 긍 돈도트 드리오노 미체크 아따 샘즈가 저러나 오 딴데 킬엠 구글아 킬엔 우글 지니 따 지마즈네 따르구 지마르즈 아뜨가 뜨도 그딘 도끼 오늘 뜬 도끼 노진 생게 아다 가진다 통고 마스터 도끈데 아다 지가 투나 아른 그 공수 도끈데 비가 또 흐욕 아른 그 공수 도끈데 하진 거 와가다 나와지 아까 뜨도 그딘 도끼 오늘 아단 뜨 천지나 다 그게지나 공수의 자침 도끼 마신도 그 능처스 아 마신도 그 내동스 다 쳤던 그 단데 공수는 등한 바나 싶거나 아스간다 크게 아 딱 공수마 킬랑 요노가 통과 마찬가지로 던지나 자팀 진이테니 다쳤던 게 크게 아다 공수사 체 요노가 발음지던 그 하나만의 너무 힘들지 아 다 지마즈니 아다 젠라 톰스 체 비캅스 아다 공수 크게 골모네 말 대심테 아다 공수는 어떻게 되지가 통과 마찬 킬랑 요노가 간다 크 던지네 고름 메누가 타니스도 뭐 뭔가 좀 요노시 대노 좀 챙게 아다 니스톤 니스글로 공수 자팀 그 아다 가지 지동 것 같았어요 아다 다가 내 좀 데도 그때 쳇다 먹이대던 아다 공수 그 통구 마찬도 건데 아다 니퍼트 로 항아그나 아다 니퍼트 공수만 저 고치 담우게 그 아다 그 도대 시대던 하는 게 자팀 그 땡게 그때 저동네 그 담우스 근데 다른 지역 사실이 지요노 아다 땅거이나 아자 지역은 좀 멍청이나 좋고 다나 리스트 바 마우드 그 도코노 차례잖아 아다 공수이나 좋고요나 아젠데이나 좋고요나 근데 그게 스캔데이나 좋고 따따 숨막 머지도 그때 시집도 틈요즘 아까 뜸모가 나와라 뜸모가 삼스도 그때 욕고 다시나 다 리스트 바시가 전나 아다 공수의 등급이 비고름 전이 다칼이가 모든 영이 오는 시 그냥 요는 자 엄청 다 공수 자침 그게 되네 아다 공수 등 아젠데이나 좋고나 공수라더니 그 공수는 등한 바지가 강데이나 좋고 그쪽에 머지도 그때 그 카카이는 때도끝이 아저씨들 그 탐산 주는 맛. 때가 진짜 재밌었나? 아다 공사 자툼 그 밑에니 아다 공사 그냥 참맛이네 지금. 카다 차그 참맛하죠 참맛금 참맛이네. 다 자켓이나 파전세고는. 또 너네 그거나 자툼 밑에니 공사 그게야 아다 맛이 너무 그 도루시오네 너무 그. 아 때노 진짜 그 공사 동안 진득더니 강득 아다 뜻은 그다 맛이도 그 아저씨들 그 탐산 맞죠. 다 캐스틴 덤무즈 그 논조고 보니 아다가 그 공수가 거르무이나 좋거나 공수가 전노 되던데 아다 공수 크게 그나 맞토크 아다 태크트 젠드그나 좋고 강드그나 좋고 때도 그때 막은 그 다음에 젠드그나 좋고 강다 크게 아다 그 공수가 능대다 막긴나 좋거나 마스터도 그때 비그는 되던데 이제 졸대던 아다 공수가 연구도 근데 고샤시나 좋고 그때도 그때 기나 좋고 이나라 다 공수가 연구도 그때 그랬나 고쿠티 값스 안 돼도 그냥 예뻐트 아다 공수 자층 그 땡켰던 그 땡구 안 돼도 좀지나 다 동화만 못 좀 좀지 그 공수 자층 그 좀 좀 내자라 제 탐바 그 땡켰대나 다 쳤던 그 근데 공수 그게서 다 연구도 고쿠티 값스 아 단데도 그 공수 그 연구도 그 그 고쿠티 값스 아 단데 공수 그 연구도 그 마기 공고 하나

0: 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등그 공수가 통과 맞다가 자체가 맞지 아무도 텀텀나 아다 지만이 그가 말로 하고 텀 아단도 걸나 아다 공리 세군고 조회는 그 카와 공수 답시 아다 카와 공수 크게 통과 맞다서는 그럼 터자 된다나 카와 공수가 지만이 아다 그 공수가 단어고 연구도 근데 그거부터 가서 아다 그저 마귀 공항이나 그저 속만 넣는 너도 속고 딱 그저 속만 넣는 그 로리 좀 더 속 용이 되던 아다 게티 가진다 차 나체 통통나 아다 지만이 아다 맞다 그거 저 속만 넣고 때 마소나 죽네 그것도 무슨 다더니 그거는데 아다 저런 너무 멍무스 지는 거 지니 다소 아다 강득 나 죽거나 진득 나 죽거는 그 아다 그 공수는 아비그누 그 마스타라 공수는 아비그누 그 마스킨 그 단데 망뇽라 티가 더 책이더라 아다 공수가 연구도 못해 아기나 죽는 또 무슨 다든 만나 됐던 다 공수가 자층 그 어떤 급시 요노 그 아저름 다 공리시에 빠그 아저름 됐던 마저 됐던 다가 태그드 아다 공수가 연구도 못해 기타나 나도 근데 아다 틈지니아도 못해 맞춘 그 게디 지마즈니 아다 공수도 못해 다 쫄아 트진단다 양나 공수가 전라 건모도 못해 첼 됐던 디 따뜻 그때 마트기 양나 아다 공수가 뭐 전라 그 건모 첼 됐던 디스타트 그터 마타나 데카스 아다 첨게능네 그 게누그 아다 고르무드 콘디 카시라 콘스나 알랑주니 카타무스 아 단데 고니 그 공스 자툼 그 진히 아다 망부드 카시타 셰판들라 카치드무시나 아단도 모네다 카차츠욕 아다 쳇튼 그 공스 그 분량 받으나 죽고 연아 공스 그 젠데기나 죽고 연아 공스 그 스강득 비비 차니 아 토머 다른 그 키랑 요노 그 공스가 통과 맞았는데 근데 아 디트트 공스나 죽고 아다 도모시 아니야모 점지나 다 공스가 연구 독대 고쿠티 값스 다 니버트 아 공스가 같은데 돈 탱구 근데 선바모 인도지나 아다 게티 아다 그 공스가 준대가나 죽고 연아 공스는 그캔금 아 선바모 인도지나 아다 공스는 등캔바이나 죽고 연아 간다 크기 아다 게티 공스는한테 다 지금 간전 바세진다마 연아 진여 와서 좀 덤부가 간독티 크요나 아티 간간 크독티 칼라포즈 아그쿠 어 딱 공리 시에 고는 거다 너무 그 막 자침 같은 게 시오는 거 인감도 그때 사우즈 그 저토나 다 지마즈네 게티 아른가 점도 그 공순다도 혼디다 쫄아 트진다 양나 아젠즈가 또 망부즈 체피카스 다 공순 등캠바 크게 나죽거나 공스가 강다 크게 아 단자메니 간다 무스 단다도 혼디 다 공게 쪼흐 있는 거 단데 카 공스 안다도 혼디 등 게리즈 그 이슈를 디디시나 아 다 쳇튼 거 그러잖다 자히라 던데 크니가 아다 공스가 자툼 같은 게 있더라 카완겐 태우 공스도 그 뒤고 그다음에 태크 디트트 다른 거 키는 거는 거 통고 그 맞아 그트 자한도 근데 아니스 그 카 공스나 비자 통스 저는 뭐 태크 카 공스가 다 로리리가 아다 용고도 그 고고 티캅스요 아다 그 근데 동화 뭐 좀 좀 자크 공스 자툼 그 어떤 그 신호 그 자체나 좋고 또 여름 좀 이제 통스 때는 좀 생각 아다 카 공스 크게 아다 머젠라 고모트 안아자 그 돈도고데 치원에 마체크 아다 카 공스 라닐라 고르무 히치가 메로 드카스 아다 이제 공스 등 캠바나 죽거나 강득 자히 등 돈도 크니가 아다 공스 카 공스 크게 돈도고데 간 크무구 한 데리냐 아다 간 테테오즈
1: 제겔 티지치 제 디나슈니에 주 탕디린 층거 찬바니바 자 침론 저 찬바나 시 유일
2: Cham khun zang pu ngak gom phir li Cham yu xeer che neem zhe thang mar dan
3: Gya cham ma u loon zhe
1: Regen lag di na gong sig thong gu mar tsa Gya ki kishe na zhu ce zi ben jin se gu nun de Gong sig na vizhig nu jing ni Shira lang na chun yinang ma chun yinang Dih gong na yang gen lag gamar kap da tong tong zi na
0: Regen gu zun ba Ta che teng ge gong sig da jing de gana chuk Yana gong sig zing khan bai na chuk Yana gong sig gong da kir ge ата консыгна маста докти бижну гобжини кан дондот кашрална мачок кети лем гуна та нипрт танда консы чатым гетан кеси юну га кан ролик докти бекуш дихана та ринг махкан жигонунд мажена тонжилен та Yana, Adakasna, Gonsu the Hotik, Mapra Tonsin and Tata. Yana, a Gonsu the Tungo Master and the Hotik, Jinwa Tonsin and Tata. Then the Muga Jatim Gurum Dukti Jina, Tazul, Adarangan of Jono Master and Hotte, Sharon Machuni, a Katamus.
4: Regalat Hijiche, Redina de Suchungi, Tangi, Chumchung, Tangjulim Ninsen, Donsam Ninjo. Letsendi Somju Badang Donsam Badang Zinso Moyen, Somjung Yen Kloa, Laja Jahi Dang Jahi Donjubin, Dakloa, Shiluin, Jikip Dakloa, Aranjak Tailang Dang, Sonam Jin Chin Yen, Tang of Jimmy Nansen, Matso Yang Chinjil, Nikup Sodemo
5: Tangjui, Mason, a danger to Jankel. Tonman Mason Jitella, Maja Dang, Chatung Chehil, Jessim Shi Songi Bo, Lankun Dangia, Longo Kegun Ram, Dangjum Marumi, Jankel Shibayan.
6: Bien pare din tijem bo jae
7: tijem bo ta ri ren gang jung je xian dong yin
8: gang jung xie leng
9: Zashan Sibi, Yankun Ruponamba, Chanambar, Kakumzanga, Tata Chichakan, Yanam Tanjojin Bandanga, so Sorman Jonathan Yantinkan, worker alone, Tinga Gonjon, Shalangalem singing, Teranga Gonjon, Shalangalem, Salangi Chichalando, Zintang Somrikshil, Nakazanam Gilligan, Redobanamba, Terangalem, Sindinangazi, Sorman Shanshin, Yentopi Hoblanga Girgan, Sonam Targin, the Kalama Danshi Daltangi, Kergi, Archekum Korison Kubk, Chamjon, the Dondal Gaku, Nomogalem, Sinsgaligo, Tadigil, Tanashunik Shirkalam.
10: Tanita Jangdotang Tan Yongjirkum Piji Tanita Chatum Gantra Tong Dati Circle Tanisan Chemo Nautasuri Tanjina Tanga Donson Gatambu Jina Chirtung Nibia Jipsi Nyuk Nanchikin Jina Jankum Korius Songchuk Chatum Tani Chargin Bakso Wongo Chatum Dan Korik Hufkin Tehsian Jukumo Chatum, Long Kum Chemo Bato, the Mugi Sheshokor Chatum, Ryan Tung Korig Songchu Sheshokor Chatum, Tas Hardy, Bato Gonote, Wango Sheshokor Chatum. 做出人吧，打打打，出人吧个，家庭这他吧，多么的，娘几个小伙子给他的，这个你大个，他多么个给他成长的呀？是的，是。等那大结婚可以个成长，多么这个，家族些，他那那老多的，就个各种的，他那总这个给爸了，可个多年少干了，我想干了。好的，大大个结婚可以个的成长，那可个多么这个也。
11: 诶，农村人家那，当年那个土鸡农的，他多年时给他吃饱药个。
10: 啊，这。然后这个他健康怀孕啊，这个整个罗龙个当年，啊，他长大了个，他儿子长大了，也是。嗯。啊，这可以给他个的沉重，啊，那都管他个个，啥子没得来，啊，吃不了，他一个那他老土鸡也不吃。
11: 啊，是。
10: 农村人家那个个，俺做个，然后家苦个。 다健康怀孕个大个的，这个多了么的当年的，个里多了么的怎么当么？啊，他多么个个，恰恰都有个个计划都有个是，健康考虑个大个个个接种的，你那他，家庭站，啊，大个马拉克站，啊，个几个站，啊，第十五是你说个大个个，他第六十二个是个什么？怎么怎么个是？啊，他从中的个个，啥这个个计划个当年啥呢？ 然后这个监控可以啊，从中家族学完了啊，他第二个培训当天上，那那个监控看管啊，他第三这个啊，忙做个这个代表的，俺送些吧，这是我大哥给他给我全部个的啊，当地这个晓得些呢，今年一年他俺去年一年他跟的城中的啥子么当这个啥子马西公啊，当管理送去不是说他跟的城，他那你工内的项目，家城门一年他，当初回来一年，江苏可以个送去门一年，啥子也不做，我们国些说过家城门一年说过家城忙的有个，
11: 是，
10: 当地俺这个家城的上过学的一年当城中一年的啥子个一年当家不里当呢，当俺这个给城里看到的有吧。 아또도고도다쇼지그도그기다당에단데그게제중그말흐도도고도쳐득아디디와도도고도고어원천은제나다나소자크바겐금코리그쇼고다송주시쇼고그첨아첨솔링제나다삼지타바아카르고그다선증그쇼고어어디쇼어디아카르고디동스어노장군이나다그게캡자치그다이나영 아쇼지그도쇼지이지고노디그게차트메크다네다오다지금반승그와라첨득반승그와라용다응가다요니낭등그다불그라카닝가다요니아다반승그와라그게젤비주르이마텀노아네스도도고도고아다다승첨종이다리쇼지그도득이다땅에득이땅크지로나람르그다근도도다그게다차든등지로아아쇼디이노어디땅득그
11: 是，
10: 那第二个大城市的那，他就说，他小区的回那，他就说，肉，那就说，吃个龙，那就说，那吃的那就说，啊，等你当初吃，啊，但是他等，啊，心疼，吃啥，啊，但是他们就那，当过一个，那个那上头的，啊，那他们就那，当娘就那个，啊，当送酒水果呢，兄弟当，啊，你个，兄弟让这个，给他们。 啊，农务局给他过去了一趟东西，啊，那东西给他解释。
11: 是。
10: 啊，你那边呢？他，恰是跟东西大个，他都给他啊，拉得当，啊，接不接给他个整理，啊，那东西他当时行动，啊，他怎么给他给我？那他从中的一年呢，这就是习近平个监控还原个，公办的，他给他拉得当去了，啊，他用我呢。
11: 啊，东北的，整个重庆小吉班村那个陈村那的，监控这个整个过程中那个的，他拉那个，他拉的个娘娘，啊，他从那个个家庭个能得过来，啊，他第得的，啊，他做卡不熟，用不怕个东西的，啊，能学些的吧，啊，他都给他可以可以用，那人家那个陈村的啥子个那个给啊，你话么的，
10: 是，
11: 那个那看那人家呢。 啊，当然做不加苦个，只用个可能配件。啊，当时不得说，江都站个，配件，大个地说个，大个给他加注意读个。当发单就那当然这个，当然可以大个那多的，江都站个，这个平台那做个配件那做个，等你，当谈这个个，
10: 嗯，
11: 当谈你谈这。
10: 다

0: 안다 탐진이 안다 그쇼 거리 그 송주 다근데 시기다 그 냐게 티도 거리 송주 시고노 다그티 그게 또 사터리 티 점성가 다 탐 용결 그 다근데 이제나다 로망한 안이나다 그쇼 담망가 다 야쿱 그 다근데 그게 다 뒤에 쪼은지나 쪼고 탐문 그 다근데 뭐 그게 드리즈티 나미 이제나다 탐 다근데 도군데 그게 Serbus Tungono, Tagande, Tonzigono, and the Dunda Kurgeta, Tali Galmanino, and Dishoko Kurgeta, Lamsha Mangatono, Katayanada, Naso Yakokara, Tatag, Tan Yutatuma, Tagan Dadunde, Yanada, Tonzigono, and the Dunda Mubinazo, that in Dishoko Kurgan Peji, Tonzi, Narina Taidari, Tatir Mufara, Tiruk, Jinkun Korik Kurge, Tamzong Tagan, Dame Tonayan, Dinonai Kurgan, Betan Chemu, the Rachir. Sikunata, 아 저주주지 다도건다 니스타와 그 럭드나 데뷔 다 자춘 그 그게 잡지 다 그게 코트리 시트모 그다 티 그게 게임스 너무 그 그지 다 제나타 그게 점종 다 그나 도건데 아 다 사스메 누가 다 게와 있어 아 도모들이
1: 아제제제 아드나 거기 코니 단디 기파 쳐즈곤 나터리 돈센 레디 달리 갑다 마즈기 타다나 슈니 단디 돈힝 가신 쳐즈곤 나 디카쿤니 갑다즈기나
0: 다타가 점종 넘어 그렇게 사슴 체디기 더 나타가는데 어디 그렇게 다 돈힝 시기다 야친 보이원들
1: 아제
0: 다티노네요 지가 그 무스 지샤나 차스다 참 중공에 있던네 아 지 중 마라컨에 있던네 아 그게 돈이 망하고 그 당연히 리레이션트 지금 도디리시라
1: 야야
0: 그래 내가 샵스자다 그 점중공에 틀니까나 점중도 인지나 다시 진핑 그 제금 발음장 그 다가 공바 또도 것도 나린 다시 있는 거 다가 다 알람샤도 그 그래서 당근 초신 조기반 소노 선천네 숭노 그 다 숭르그라 람르 점지 더 청마 다시 그랬냐 다 나서 첨가 나봐 딱딱리지 딱딱리스 당연히는 이제 다 첨요바 네 다저 당급은 이제 다 첨술 사드요바 니쇼가 그렇게 다 총출 전부시온 거예요. 단 제일 단비 동고 늦은 시에봐라 첨중거가 망자 땅보동.
1: 제제.
0: 계속 과연 그 다니 늦은 것이온데 다 공성 그 이제 다 사슴등 송실 아 냠쫑당 제드그단비 쳔지 냠쫑지 기지 단더 그게 조지 소즈 오다나요 공거 그게 사트문낭 이달에 다글랑샤 사포트 요바 아 디한시크요 아마치 바비크 다 켄금 송스트부당 스피슨 토인 페이지 가멘빈 뎅긴 소즈 너무 그게 안 산상 딱다 따요 양 공성 그게 과송 딱

0: ᱛᱟᱱᱤᱣᱟ ᱟᱫᱚ ᱫᱚᱱᱫᱚ ᱠᱨᱜᱮᱛᱟ ᱛᱟᱱᱤᱣᱟ ᱠᱨᱜᱮ ᱪᱮᱥᱮᱛᱟᱱ ᱟᱡᱮ ᱪᱟᱛᱩᱝ ᱜᱟᱢᱞᱤᱠ ᱢᱟᱨᱜᱟᱨᱟᱱ ᱡᱤᱱᱫᱟ ᱛᱟ ᱱᱟᱛᱩᱱ ᱛᱟᱱᱣᱟ ᱠᱚ ᱥᱟᱨᱟ ᱠᱷᱟᱥᱚᱵ ᱜᱮ ᱛᱤᱜᱤᱫᱟ ᱞᱤᱛᱟ ᱫᱚᱜ ᱠᱨᱜᱮ ᱢᱚᱱ 당 안에 있는 다른 지수고 탄그 다른 지 산전 내 인제나 다 저 서지금 있다네. 그 마당에 서지 다크리 대고 다 당급 인제나 다 더 장고 인제나 다 다 약국 그렇게 첨는 사 요놓지 아 다 첨득 그런 신 그 제도노 아 도모들이 다 지라카니 다 그렇게 다 돈양 친구로 다 마마망 소원 인제나 다 그렇게 조실 담비 아 다금 거의 아 월정산 그게 거의 아 다금도 도군데 다 림들 하청 친구 단디 림들 안도 도군데 아 꼬마라 다영 그게 다 돈양 친구로니 아 도모들이
1: 是是是啊咱咱们跟你谈一下嘛因为就咱咱心里公里下把南京的大城中的大城中是忙得把个给家庭啊你话是是啊咱们跟你当当铺托托门的大个监控可以个说个给他城中里的里啊面的给他里总之给他里家庭被弄的啊那都跟他人家那他啊当地 예전에 철금선터널에 나다 나토 중국 야쿱 거리 송축 시에쇼 거르크 람르기 난다 시에트위 난다 냠용에 난다 너다 남은강아 즉 단동네 다 시에트부가 근데다 사거지다리 다 중국 그렇게와 그 무회 다 남은강아 단동네 니당네 다 중국 야쿱 그 다 거리 송축 시에쇼 거르게 시에트 치즈 나 쇼코 더더고터 다 그렇게 남방아 그렇게 다 탑도바 디 그렇게 다 돈양치보고 다 나소 야쿠벤지 나타와 간클 포바가 다 야쿠 제모에 먹고 디 그렇게 간츠 더더고터 이거 다요 그 다 중국 다 근데 소인이나 다 나소 제금 걸기서 죽고 전중 너가 다 사슴던 그렇게 차틀이 먹고 돈양 다 돈양 마하고 다 뒤는 거 그렇게 다 같이인 거 나쁜 다 소는 뭐 자식은 너가
0: 아 ngachilen jina ta nga thogo ak mond jina ta rangsung khamdo ak da jungo no stawa ta more ta tangkum jina ta matang kirge rangsung kham dani ga ta kirge shamthan nyam ne yong ju ti go ni ta phejin jo go no ti ta wa ta no go no da kirge so zo go ti jam tsang ta chamjong da ta kile no ta gan dim so nam di kirge ta wa ta gan da do go no ta sarari ta matang rangsung kham war ka chatum gun je wa rangsung kham tang mo go war ka 아 자체 문제가 안 되도록 온다. 그게 다 특수시에 받아 그 좀 그 어르백 정도 그 다근디 여자든 안 되도록 온다. 그게 다 고출이 없고 뒤 인생 그 안다 그게 다 자치 제리 다 더니 자치 녀아 문제 렌스는 리스턴 거 라카니 다 그게 더 너무 많이 봐. 좀 좀 된 거잖아.
2: 예.
0: 아 렌스는 다 다시 고 안에 대해서 다 렌스는 나 아 제모 얼마 더 뭐 그 왜요? 다 그렇다 다근디 나 이제 나 어장도 다 탄용 폐지 그 다근디 쇼크 너도군도 그 렌슨 다 로스 그게 렌슨 그 나아지게다디 고르기자원어 디다 다이조 그게 박조 다근도군도 고치 바 낙츠나 송치 다 기르지 나 다근도군데 그게 끝마통아 너장고 그게 돈영도군도 다 그게 쇼크식도 들어오네 다이조 다그디 라카네요 그게 다 린스는 뒤스탕 다그디 소지나요 잠바가 처음 소지나 다근도 두군데 영 그게 너무 많이 봐 안도 두군데 영 그게 다 차치 너네 이제는 다 말아 아 차창니 르츠 너 너네 상자 사정 처음 치어 사탕 다그주 시탕 안도 다음 주다 용락해 봐 되게 그게 송치고 있거든 다 되게 다나다 그죠 말학도도 온다 그렇게 차창와 도모들이 다트 다가 전종도 그렇게 사트 사트 마치 공안이나다 단디는 거든 이제나 르인이나 그렇게 송주시수 체인이나 처그시고 단 나근이나 나 그렇게 천문이나다 그래 그래 아다 당급인이나다 다가 전종도 그렇게 사트 가이다나 뉴욕 안다도 온다 저식도 디다다네 아다 말 차창와 그거니다 아, 답지 중심이다 봐. 좀더 먹으세요. 너 좀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다 차치 다 선바 머리. 다 차치 좋아 뭐냐는 더 다가 전송도 이제나 다 다시 그 나도 라리 야쿠크 아 라린다 냠냠 안 더도 건데 그렇게 다 감망자다 뭐 안 더도 건데 했대놓 아 다 나도 야쿠 그렇게 냠냠도 것도 다 참력 어결다 아 다 나도가 내일 중국 야쿠 그렇게 내일 그 내서 아 더도 것대 저 책이다 당이 아 다초 얌초 송추신 킹그 원글람득 다초 당 그분이나 다와 그 체나 처 송추신 킹그 그게 뭐나 그 고음주의 아 초에 남 초 그게 송추신 킹 그게 니위 론다 타카랑아 켄꾼 코리 송추 시에코노 그 시에토 아 냠뇽 아 다타 그게 쇼도미다 당이다 아 첨가랑 진 그게 닥닥히리 당이다 뭐지 当我们不是说话的恰心的模式是有可能的反过这个人的但那人类是同人相信的从这么这么这么这个人通人样的这个人是说刚刚的那段时间卡说给他所有人的更更有问题哦对当那从从那从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1: tomotono kada tanga so tamchi ge chig
2: ji
1: tan di la kan de chigni yu cha chum ta gan de kirge chap de no ta ge sig wa ta to nyang che bo ni tamo sir tanga so che chu ji xi jin ping kong sang ge na da nga sum so rna na ge na da dok shi ba ge ni wi lo na da ga kirge dok shi ba tang ma bo pe myung sir de tang nga sum so rna ge kirge da jen kum zum chum ge so de ge na ta chi da ge nomo yang kirge ga na ta 개완도 뭐 그게 또 놓고 아 레와영 같이 놓아 가라던 렘바도니 대 일명 땅아서 중화의 첨주 그 健康 안다도 건데 그게 송주 아 담보도 아 다때이나다 다가 송주 시 탑승나다 아 다시 주수 그 땅아서 설문나 그게 아 다 주도 메모 그다 아 레와 레브지 안다도 건데 다 그게 아 다 돈 송 송송네 아 도모스 아 다 공급 그 다 健康분다 아, 저는 남소나 딱 그게 현금 딱 그게 다 렌통치 체기 아, 간츠치 체기 아, 다 니와 첨부 요노 아, 다 도모들이 다 영어로 연구 그게 보는 거.
2: རེད

0: 니통 예즈보 공성 나송 돌문나 헤브리 타소용 단두기와 그 아진 총세기와 흠디달리 나 뜨기달리 그렇게 단치려고 다 책이 진총세기와 흠보 강리지나 아 다 제브지르 흑당스 그 베니 아 고은질 안다도 온다 그게 야케죠 아 뜨진 총의 거지 아 다 제금 송치부등 장독은 베지 더진 총의 거지 아 머금 던들던 아 탄몽 시긴지 진총세 거지 아 진총세 기억슴 아 근데기 그게 레와토 아 대는 다 나솜 소는 소니나 아 단디낭네 공성거죠 레와토 논이나 제금 송치부등 장독 폐지 인종사 교다 근데도 온다 아 다 무슨 돈어 그때나다
1: 제제제
0: 제금 고리 송 축구 달라이나 다 제금 고리 송 축구 간처 너도 온다 나르위 단뜻도 동아데스 아 점종디 나가다 넘바 카고 당선데 쿠무라 케리 동 샤리 딘슨 어저 무산비 제그 제금 고리 송 축구 간처 아 카스드지니 아 다다니다 틈 락터데 도데 다스클리 시트 안노체근 간처 다들 시쇼 아 제금 사소고 남득 탈라다 아 흠니다 돈 버금 그 제금다 아 송축 사트는 용을 가득시오 아 전에 제금 거기 송축 그 가마도 아 때도 것도 제품 동아 아 다나소 그게 상승 아 고금당 아 돌아랑 뭐 아 총은 뭐 지금 약속적랑 아 느낀 단도 이제는 나선 소름 그 아 다 약속적랑 느낀 시조다가 아무리 된 또 저바 마스다 다다 이제 넘나다 인디스 시즌 바가 아 다들 이제 못 갔다리 아 근데 담치는 나 가서 아 콜리스 좀 찍고 아 니에 틈에 다 드브진 바가 그렇게 다 잡적 쳔버리 나 아 길니 남은 거라서 좀 좀 아 속고 달라다 아 점중 건 덕줄 아 고누이다 당가 세 중화가 첨주 어 다근데 게임금도 돈도 그게 다 대인적이죠. 어 대인적도 돈도 그게 단순이죠. 어 대인에 있으면 다 흐정고 그샤와 다근데 돈도 흐정고 다 나선 소는 그 폐지 다 관주를 나주고 아마 소에 나주고 나 쇼강지 다 그게 다근 폐지금 있으면 양대 그게 게임슨 흐모가 다그 점종도 그게 살펴지는데 니 당이잖아 세네 다 장동 폐지 그 졸음 아 뜨거운데 그렇게 단 타든 사든도 당하고 그렇지 아 점종 건합니다 게임 거리도 좀 쭉거 그렇게 다 숨쉬야 아 당 거리 그 마음피 그렇게 단 참트 뜨거운데 사버를 당하고 아 당 페이지 좀 뜨거 그렇게 카피고 아 더장고 아 뒤안치가다 나소 소는 그 아 내일 그 남지가 리프트 아 다른 비타라인 지나다 아 장독 그렇게 참중거 아 근데 그게 남든 뭐 그렇지 아 니네 아 게임 거는 통 나 열도 아무도 근데 그게다 다 게임 그게 가습 아 게임 그 돈데 거는 통 아 너도 근데 그게 뭔지를 줘요 아 람스 티상도 당시 아 다 람도 인지나 나 다 가통도 당 뒤쇼고 그게다 아 니와도 뭐 그렇지 아 선내다 그쇼 다 먼저 비슷한 토이 그게 페이지 동아 아 너도 본데다 근데 좀 그게 아 다 점정다 근데 그게 아 사춘시 왔다네 아나 속에 니콩다 근데 또 본데 그게 다 상마 아 다지 회진이나 아 관주를 이해 좀 몰라간 게임금 그 이고다 아 다 그래서 내비가 담비 그래서 상적 파크 아 너무 다 그게 이해고 아 돈 좀 안사 아 니쇼 내도 쇼 좀 내다 땅에 아 돈기 아 돈리 아 너도 본데 그게 베이지 땅에 아 땅 망속과 내가 저거 사는이가 아 땅 용법 아 너도 본다 아 다 진짜 어떤 거 같은 아 완전 베이지 아 엄금 초아 아 초치다 너도 본다 그게 낙지 아 다 베이지 공통조 아 너 탐질하다 아 다 김신 첨부 그 아 또 이제 나다 랑리 상 친구 내가 와지기다 되잖아 아 땅 공간 넘어 지금 김신이가 찾으고 그다
1: Tamu sangka. Red one ba terung lem sin di nang ta sorun shang shin ngen tok pe lobdang ge gergin sonum dar gi la ge ge kum khori ge thamjong da dondil ge dal tang ta khirzang sa wo song ge na dong khwa mong shen tin ja khup ge ge kum khori song chup thamjong che khon de ngo tu la ge diz gi ti thoni ing ge na ge kum khori ja tham de ge pa ra do nyang khir gi cha chu la zo ge gung gung yo ni na de ri ri zi ka da yi 대한신의 조롱은 상신대 손기나 첨종대가 렌탕라 연하의 시승진의 고사 끈뜨 요니나 카슈 고사 끈뜨 요니나 더리리인기나 영 사카도니달리 카다스가 강문즈긴네 디나 데른 걸 렘슨데나 디스기간 거톤 섬데네 조고단타 렘슨디 소음진 간크르바 다르게라 키땅 다르클바 시글로 시킵 다르클바 건적 세랑던 소음런 신내긴 르카르장 남지기 체적한 현데 돈즘 땅 소음직 신내긴 렌스너 제미나라 나소 양처럼절 다데모
2: Tornun me sungji chela chimta shiba yoci alugsu ko kangu ko songda bin jogi ba masal shibar alugsu ko ji ko na se chi khu man ba sawur hi sungji gi bi tankal shiba yin
3: ta na bi jin ji di su lo jong a yin a die li chi xsarin gir
4: Ajalakh sikh sanjir
5: Yankna ba che su dimu terang na chir si ga ni tong ni zhig lu da zhi chi ga dang jar si ga da ji bi chi ni rg wo si ga da ji bi chi ni rg yin la za ba sang ri shu ni ye le chi sanjir lian chen la nian ber ga su xian nyam zhi je su je li kong ji chi jian nin nian da dang de mang bi da ngung gi nang er ni nu nang chil han li jir dig den zhuo dang ada jingni bar yangchir sonsla jige ngabchi lu chenje chi zhe bi er ni nu nang chil shig den jer yang seser nyamje je su jian zam lang nam shi zang zi ji da ri ko la shi wi ti ci ge rang jin ji nam di ni chil sar bi nang she ji er ni nu nang chil ha li je zhe den ru sa ba dang chui hu xi na da jingni bar yangchir sonsl de li ko la shi wi sa khil mang chi wi zu chil nam jin li tho wa dang char wan ba bi nam bar jer du shung ti Sakil manja wari thamba dang chaluk nu ban zhungi nian ka jichirin zho sisir. Er ninu nangchil na thimur jia shirdi jamchu chi mi khar shuk dang wai shuk cho kong jia cho chi zhoi chil jim tur song ni long kum chi mi kur jig la hi jian tebi namdi nangchil shigin ba dang. Nangchil de shir dang de luo ni ni luo den nang thangrin zhunga yin la. Thangrin dang u gani jig nin gor sil. Zamlang namshi sanzig ji dan dun da lu da jiwa ni jig ni war Sakil jie shirdi jamsu chi mi wii khir chungi jie zhu cil chim tu sin tu li gai sisir. Zamlang namshi sanzig jie zhungi chi mu shu lu yi shi jir. Tangdi er ninu nang cil di nihtung nir din lu da ni wii war jin sang sipa tang. Jiga ngab zhu lu cin jie chi zhig bi er ninu nang cil shig din jir yang sisir. Shu lu yi in zhe shi shi dun. Er ninu nang cil li si gu lir ca ni sarwan zhung masil ba dang jamsu chul suk nir shi bi ca ni shir tong a zang yin. De li ca ni dalin shi bi jamsu de na nga chur sin tu yu bi cin jie zhu cil chi tu wi jamsu rin jir sil la shir tong wi ca ni lg de mong a yin sir. Can jil ling wun ba tar na timur jie shir di jamsu chi mi wi khir shuk chungi jie zhu cil da zhig bar zhu zheng xik deng zheng chung zhig par ni da jia bar zhu zheng ni deng zheng chung nga par yo. Cho hu xin na da jiwa ni jig ni bi war zhu zheng jim tur song yi cai ji sin tu sar wa zhen ni zhu zheng sim deng zheng chung deng yi mi sil hib sil. Tang di er ni nu nang cil li sa kil gur xik la hi jin cap chin tib yu jang mi leng wei ma na sa kil di ji ji chuin la. Tang kim li sa di su chig deng shang li lo dung mong war nu ba tib yu.

아메리키 선전 트럼프의 지휘견인 자토드 송익배대 아메리키 이릉월 판니담비 짐을 배진올라 아메리키 제초제 디인정근댐 꾸훈라 이릉라 홍직시마세슬 트럼프의 세질 이릉거 환주르 등 먹었던 니슬 하정 머정와등 아메리키 무태드 그거둠시대 돈남무 호르무즈 총극제대 견진세진요정 아메리키 다체식비 지승인 딘정근 뎀쿠 샹글 마르플 위혼제 디출 긍종라 마치 이릉라 홍직셰 마세세르

0: 야다드치신남게
1: ཐུགབ་དེན་ཅིག་ཅིག་སམ་ཉིག་སེན་དན་རང་ཨ་ཏང་ཐུགབ་དེན་ཅིག་ཅིག་སམ་ཉིག་སེན་དན་ཅིག་ཐུགབ་དེན་ཅིག་ཅིག་སམ་ཉིག་རང་ཨ་སམ་ཐུགབ་ཀལམ་དེ་ཁ་པར་ཡོང་བར་རགས་སེ་ཤ་ཅིག་དེན་རང་ཨ་ཏང་ཅིག་རང་ཨ་སམ་ཐུགབ་ཀལམ་དེ་ཁ་པར་ཡོང་བར་རགས་སེ་ཤ་ཅིག་དེན་རང་ཨ་ཏང་ཅིག་རང་ཨ་སམ་ཐུགབ་ཀལམ་དེ་ཁ་པར་ཡོང་བར་རགས་སེ་ཤ་ 거요.
0: 대코나 갚았던 거요.
1: 대초 가서 일 디나 참더니 작은 메뚜그라 안 범초치니 글랑비. 샹커 샤무세 이르고는 거 아니야. 무즈 럭치야 거디요.
0: 오타 참다 키레 초라 택통와 냥케 용알라 참들 럭치 팀파니.
1: 거든치
0: 아 팀초 남남범 그 나이 방 파일 망라세는 거라.
1: 아디
0: 어떻게 당겨 거든지
1: 야 디나 탕지 마글린 챘는가 남탐뱅 나이 파일 망라 세군우 그 동렌트 치르화제 치리와젠데 거디라고
0: 오야야
1: 야 디나 멘테 등 아츠린 챘데 냠버 가세세 디나 니급거디무
0: 오야야
1: 야
2: 슈티 마치 돌사 지흐틴 스카르노데야
1: 왜 주포 쳬데무 최대모이나 쪽보
3: 데모
1: 야 쪽보 연어스가 감치그노 체이던니야 참더니 작은 메뚜그람 범수치니가 샹커 샤무세르군가 랭즈글치야 고지요
3: 어 데모 저지 같이 많이 서와다 전신 다도 이젠데 피자시 몬든더스와야
1: 고진치에 데다다 치에시 고진나 카사사 따뜻글립시나 안다니라고 그냥 큰스 그냥나라즈게즈 데무진지리 디나 디마토초 리와제요
3: 해요 마시랑이 또 른친로마 그 상라르라무시니 좀 버티지다나
1: 아리 디나 대군 그 린친디 그

0: ཁྱི
1: Я ж ему так хватить конда.

야

0: 야다데티신앙괴냥니비냥군주부남바다타체적괴념든존선반데
1: 특급된

0: 왜 주보 초디 뭐이나?
1: 대문이야.
0: 야 주보가 참더니 너와 탈친근 죽으면서 얼굴누가 양대 사슬을 찍거나 삼가.
1: 네 아크세요. 탈탈 찍었군요.
0: 아디.
1: 탈탈 찍네.
0: 야 아디나 멘테든 아출엔 센데 뉴자 정문고라치 탈친근 죽으면서 얼굴누가 양대.
1: 탈지모.
0: 센진 언제야? 디나니 그까디모. 야 두분한 바디나 나츠 타퉁가 끌음대식고지나잉 첩찰릉군 말이 솔루근니 돈즘바땅 카브다이나 츠그느리 야디나 치 냠치께로와 테르칭근 죽므세르군우가 랭데 센신낭 주일

Ya,

0: 친다라.
1: 자스티 담비 조코남바 친남바 디모이나 다타 체적 산지 능지만은 총정적 년친 큰 워클 롱친 지르비 좀친다라 시비 리슨인 조코남바 데나 다리 리슨디나 땡아시 앙아르진 땡 총은 정적 년친 큰 땡 중국 제코 종어 종마멍 서종니 지 조저버 땡 총은 정적 년친 큰 워클 년주르 띠니 제코 종 렌적 즉치는 고틀 찬총 제코 종 어그니 리슬 예코 정적 년친 주 세코종 아르니 칸치 진간드 비시캉 세코종 18가보 치 소진 르그니 타플 잘 쿵시 로그드 비시피 18가보 통미 오체 탄회 단신 잔드르 스캅담비 크브 잡아 코드시울 데문 글라튼 가도는 숙정 코드시오비 제지가 튼튼튼 참비 몬뎀시 돈 나바 소그 18가보 통미 오체 탄회 단신 잔드르 스캅담비 크브 잡아 라사룩시
2: 18담저 워모코 차르진 Chomchin Salonar Marchi Yaglosh
3: Miporim Shunjav Lokshu, Wurb Tsarjil Jer Janum, Chonghui Pal Shungarani
2: Bungan Zirjin Chatsum Mito, Nukam Zirjin Shapi Tanghui
3: Arini Rang Tunjar Mangun, Among Sulerini Jer Zaul
2: Tam Jingu Kung Kungatang Sanguyen Tam Jerin Tangar Jel Kam Rail Million
4: Shapa Sejong manjo shimu, shepa tamga hasa. Setu nyandan yasa, selong tekin babsa. Setje wami longwa, noyarti kolo setjinsa. Samahti waman dapjinsa. Eyongkyo tokshin, sejong manjo di, takharko tokmi gosong. Eyongko ndokdi mipo. Topjen gweke shimu, kichinga larte, huachinga yandan di, takhipsi omso kisa. Ngari metok jasa, yuandeng kolo duksa, lanchi shirtup jisang. Tandogo, korengo chomra, denjaka kahtag. Tanzubgo chorandani, gergenda mi sungzijin, ka suapi tundebjin, kakao sungso idali, sundrenja lenle idali. Kapshunani chikchak yela, yidub zhangchen bambu yela. Kinyamo kala ungi sungdanda, kinyamo malariwi ngundanda. Tumo kaisi jayu yongdaan dihtani, taa dhulub sisu sarko nunda, ajib kyang ka jin, kyang aalong jin, basi na ka jang maang ni, dosuk na ngam ka to ni, ka sa ni, tuyong dihtani, kara ngaye la, mara waye la, saka pa niga tong zhuwa, dorumo niga ngosho la, cha chong niko rg na zhigra, kong kersem go shen na zhig, kong mi kwa chijin zhigra, tung kwa mi lam de jin zhig shen na, Tadulam是从谁过弄的？但对呢，国民都那么说呢，国民是从谁叫？什么给阿威什么你？什么给后哥你们你？Tadulam是哪样的么你？这首诗哪样的么你？也可不听个兄弟，Tadulam讲个么的差啦？Tadulam多的个的，个什么叫东东？这个叫叫哥哥是你要个？咋样呢？铁杆买意大利，重庆买意大利。 一家是意大利，从那儿个意大利，是不搞啥？建个环保一种，马中谈一个社会一种，我那儿比肩比宽一种，啥都没玩什么意思的一种。到那，就等到个，咱俩他种什么意思子呢？再叫人把什么装啥子呢？高米宽一种，高米低一种，干个就是什么意？就是他送意，再感谢一个你，那更好的你。 应该是马让这个教育，跟我是马听的一年，也让这个卡快的个读书，多让这个卡多了么读书，多少你个卡是错读书，怎么的啦快的个读书，咱们你这么个读书，再不啦是错读书，阿拉米算阿芒个，个会米吃嘛芒个，再还米两芒个，咱才让我吃阿芒个。 Rarderanya manga, hono narza manga, dorondo yekuz, dorolum demuz, the kasura ita isiwa, the kardoro chokta itola, the kandopena ita kikra, the shenanga tende duxo, sarachala kwasong duxo, gilo sohi sohi, dutama chohi lafi, duja nisemba, dulama lohongwa, tena jemeni, nona jamepa, tibgo kirko ngo soni. Galab jago jin totomni jeng ga tao jinani doko ro kwa lo thani da kar so sani ta hini da kar de sani tendemni sei da kur sem go kemeni gi har to tok go jameni da na ye mu jo sem go kemeni da jig cha gin jam sem go kemeni da ro de ni da ro chi nu da da du lam chi nu cha chi da du lam chi nu ten da dan da ri dan da ina du lam chi song ser ko nu da da Chattan chenje, kangongo chenje, au tsukaka chenje, yedero kam chenje, marji gongko semam zingshi, mao rohti nangab zingshi, sem zingko tsuin, ram zingko join. Yehan zingita, gachama na chagyo senari, kapara na chagyo senari, nishi chena hatmoyne nari, si chena jokkar honu nari, nishi ka tsuka tsamjo, itenka simo lezitera. Yintara, hirgi yargi yungi chahi ho, gelup tenje yungi chahi ho, gamba chaitakarong yungi chahi ho, jemba damlaga yungi chahi ho, damlaga shidde yungi chahi ho, chahi delaga pasam chokpar ho.
0: Homer, sopal gapo togmi wo, chir tamkhin jandar tong, anstog, chigni pa yonah tamshi pi monsan zambi ganda jayin. Homer, jundu pi kacha tang, shendu pi kacha ta kang yuzi na, ngatsu sopal gapo togmi wo, chir tamkhin jandar tong, Jono nambala domo gartuk zhono ngoma kora kwatin che thora gomban tho zhono jemsin da muriya yari go tawol ka chin kai yu jong ge gem na sa yar tang ge cho chin chagur ja mo shang ge da tom jur tho mo nang ge chi ga di hwa da chi ge chi ga or tan mi o ge tan zin ge chi wo nam ba dan da ji ge go chin nam ba sam zin ge ge gin nam ba ri zin ge so nam ba Da lu jia xia tu ge yu lu na ba, lu zu niong de ji xia na ba, la ji hong de ji ge zhen na ba, du zai ji de ji fan na ba, di leng chen na ba su, kua zhe jin neng ge li de mo yi na, di zhe jin neng ge ti de mo yi na. Ya li go, da di leng gan de na ka su a bi tan zu yu nu, a ti su a bi cha zu gu nu, a sha ke lu jia ga na de chu zu gu nu, ni zhong de dia san zhe dan de geng de zi na, dan de na zu nu, xian de ge ge na ba chu na, de chu zhe ge ni mi yu da zhe ge na, di sa yu la mi ke li yu ni, ni tu pa mi nu chu zhe ge na, di ma lu de ge ge ni gu ni, dan de ya chu gam chu zhe zhe na, di sha pa ge bu de mu ni, ni ni ge mu cha mu na, de ge ji wo ge lu ni, dan de ma zhe xi yu da zhe ge na, di ma ji ge a ge yu ni, di tu de sam ji ji ge na, da hua de sam ji ge zi ge sa de ge ri, chu na ba chu Deng wa ma shen nu ge gen pem nu ngo ma ko ra kwa ten che thura go ba tho z ne jem san ta bo ri ya ta ti rong te ko ma ji shu mo sha pa tam ga ha sa ni ni ro mo ri ka ta kwa dan da pe nu da dur ko ni ma kan ni kar tan kan da z gri un zam wa la jap tan kan da z gri ti po jo sa ni lo tan kan da z gri cha sa mi sa ai ta z gri ta ni ta ta ki ru jang ga ge gen jo ko to ka za jang go hon bo jo ko Da tirang so na dar chong mi tong go chwa and de tig na mare chi ne yin ri de dak chu tok go tig na de de pan ni mari wa ni yin ri da tirang so na de tig ka na ka ya ka ko sa ti na ka sang ga chong wa sa da ma na jar tong go no sa ti na jar to ho sa da chong mo sha na da kwa or jar tong no ge jar tong na si ma na ngo ma sha chu ka ge da kyo jam tu nang ge chi sen da na si ma na ngo ma sha chu ka ge da ngan so na ngan na tem sha ka nam ni zma r wa tak tem sha ka kyo az ma r si sha ma ᱡᱚᱝᱜᱚ ᱜᱟᱞᱟᱢᱟ ᱢᱟᱨᱢ ᱱᱟᱹᱧ ᱪᱚᱱᱫᱚ ᱫᱚᱥᱛᱟᱯ ᱪᱟᱪᱩ ᱜᱟᱢ ᱫᱚᱢᱟᱱᱫᱟ ᱫᱤᱦᱟᱨ ᱟᱠᱤ ᱠᱚ ᱦᱟᱵᱫᱟᱨᱤ ᱫᱤᱱᱟᱨᱟ ᱯᱷᱟᱱᱟ ᱪᱷᱤᱜ ᱫᱤᱜ ᱫᱟᱛᱟᱱᱤ ᱛᱟᱢᱥᱤᱠᱟ ᱢᱟᱞᱮᱣ ᱛᱟᱢ ᱛᱟᱝᱟᱱ ᱪᱚᱱᱫᱚ ᱫᱚᱥᱛᱟᱯ ᱪᱟᱪᱩ ᱜᱟᱢ ᱫᱚᱢᱟᱱᱫᱟ ᱫᱤᱦᱟᱨ ᱟᱠᱤ ᱠᱚ ᱦᱟᱵᱫᱟᱨᱤ ᱫᱤᱱᱟᱨᱟ ᱯᱷᱟᱱᱟ ᱪᱷᱤᱜ ᱫᱤᱜ ᱫᱟᱛᱟᱱᱤ ᱛᱟᱢᱥᱤᱠᱟ ᱢᱟᱞᱮᱣ ᱛᱟᱢ ᱛᱤᱛᱚᱱᱟ ᱫᱟᱛᱤᱨᱚ ᱪᱚᱱᱟ ᱱᱤ ᱛᱟᱢ ᱠᱚᱨᱮ ᱪᱤᱝᱜᱚ ᱵᱤᱡ ᱫᱟᱞᱤ ᱫᱚᱥᱪᱟᱱᱟ ᱠᱟᱭ ᱜᱟᱱᱤ ᱫᱟᱞᱤ ᱛᱟᱢ ᱥᱮᱪᱤᱱ ᱛᱟᱨᱛᱟ ᱛᱮᱱ ᱛᱟ ᱪᱚᱱᱟ ᱫᱮ ᱯᱚᱡᱤ ᱠᱟᱱ ᱜᱚᱢᱟᱨ ᱥᱤᱜᱚᱥᱟ ᱛᱤᱢᱤᱥ ᱠᱟᱞᱚᱱ ᱜᱚᱥᱪᱟᱛ ᱭᱚᱥᱟ ᱛᱟᱡᱤ ᱜᱟᱥᱟ ᱪᱟᱱᱫ ᱭᱚᱥᱟᱱ ᱫᱟᱱᱤ ᱛᱟᱝᱜᱤ ᱛᱤᱨᱟᱝ ᱫᱮ ᱛᱟᱢ ᱠᱚᱨᱮ ᱪᱤᱝᱜᱚ ᱵᱤᱡ ᱫᱟᱞᱤ ᱫᱚᱥᱪᱟᱱᱟ ᱠᱟᱭ ᱜᱟᱱᱤ ᱫᱟᱞᱤ ᱛᱟᱢ ᱥᱮᱪᱤᱱ ᱫᱮ ᱡᱚᱢᱥᱟᱱ ᱛᱟ ᱢᱚᱨᱮ ᱛᱟᱝ ᱟᱨᱛᱟ ᱚᱫᱚ ᱪᱚᱱᱟ ᱛᱤᱨᱟᱝ ᱪᱚ ᱟᱞᱤᱝ ᱫᱤᱥᱩᱜᱩᱥᱠ ᱫᱚᱛᱚᱨᱟ ᱥᱮᱠᱟ ᱪᱤᱯᱪᱩᱜᱩᱥᱠ ᱫᱚᱡᱮᱱᱟ ᱨᱚᱢᱚᱱ ᱵᱟᱨᱥᱩᱜᱩᱥᱠ ᱛᱟᱠᱤᱜ ᱪᱟᱝ ᱜᱚᱥᱟ ᱠᱚᱜᱚᱥ ᱱᱟᱢᱨᱤᱜ ᱛᱷᱟᱱᱨᱚ ᱠᱩᱛᱤ ᱛᱟᱪᱮᱨ ᱢᱟᱨ ᱛᱷᱟᱱᱨᱚ ᱜᱚᱥᱟ ᱠᱚ ᱛᱚᱱᱟ ちょっとこう切るように、ちょっとこう用途用の不写真な、どれじゃちょんがぐんのり、ふたさばまぽんごつうのり、たちかりとがんがりびじゃだり、ちゃんとらいとがいれじゃな、もうあ不写ちょく、らんでちょくすじんつんだもれ。たかすんでんがちょんそのちょんにような、だてげまんばたにとに、どれしてくにまかにかり、どじゃにばならてびじぎ、もっとかまたんたこだとに、おやたおくんで、ちょむるつんでたこほくめて、でちょつくどんがやんだやぎめて、 다스도 진짜모레 리타라 다니엘라 자쿠체쿠고즈나 다능포니알라 쭝달리 카치무캅쩨드달리 다파마다 샤스분고르토리 도머드냐고체고토나 너짱고 따라스노 엄등지고고야 성거탕 트그테그스 진선다모레 다꾸급 샤스중아마다 칸트고즈 남드크 담물차르샤나 너콘그르타드 짱글라만남서초코 너터제야치고 호만남서초코 안다가 섬이 아코아가납세이 저서서 다더니 주타로 크체스군디 쭝머르 튼데용 고지 주천 그던정 거 달리 졸록 좀 먹고 사치나 시샤랍 너럭급 달리 아임지 몸을 공이 찍나 좋은 밤 먹고 다더니 다가나로 언지 뭐는 거 언니가 샤르덕 뭐는 거 안도도 근데 나도 탑가 거 총총이 거 그 좀 못 들네 그 점선다 모레 다카텐 더케 마소나 다 자꾸 평소 지근들이야 자꾸 템스 건도 아사기지기 안뜨고 샤나 뜨르르 거지지기너리야 잠수 글랍지기너리야 데트르르 카나 먹히니 마 잠수 글랍 먹는 쟁거 당아 출근 좀 잠수 쓰나 죽고 된 덩적적더라 씨인데 죽 좀 뜻다 모레 다지 하는 손에 샤나 어서 카 바선데 나 파사 건로 가르 고테 토산 요디 도상글 포트가 마르세 도건도 산 요디 파크 건스 감 고섭 지르는 구나 오시 워스 다 잡통 다운도 고이나 요시 다 꾸나 훈우시 오나 봉우시 니르도 존나 소스 스칸디 촌우나 우즈 카바상고 도와 장고 정고 달리 더 파크 섬 아브제체 다더니 오크르긴도 도냐 바사수 고노리 마뉴 콤팔레 고노리 안도스 군디 도냐 작사 바치 갈고 고노리 덴도 덴도 자라 카나 아크르 고노리 안도스 군디 도냐 자카치 고노리 디타첸 두치 고노리 촌냐 작사 바 총다리 주선 샹치가 롤가먼 고노리 주카 치타바다리 다박치 군드레 테나 티랑도 못한저가 마르타이긴 케이크르세스 점츠타모레 아촌데가 소나 다송 살리카디 긴드레 더스탄니 칸노튼 쳔고 타슝 아스타운 소나라 게트르즈도 세나 주고 데 텐드즈 요추 니야스자도 도스니 긴디게 더스 자낙손도 긴디게 타 세바 세 코만디 우스모 세바 탐가 하산디 디손나 카바부도고 데록타니 단 크로고즈르고 데마스 세바가 포토미 워처 탐케 난더 갑담비토 리시만나 바다 나촌도모 카르트스모 Ngoma kora kwatin che thira gomba tho tap ta khi de lo
5: ki previr gergen to nyo ni ye ma na pa thama phe tro de lo nga na ka chung lo tani yong yin dan shi pa ye khi jam zo yin de ra nga ti phe she tam ji ka shang la ko yu sor chup se thami thin de dong tham par mon
6: nga na dan shi pa kan kun se ye nga na dan shi pa sonum top ji yin
5: ya ta te rong chu ka ler gen zgo hi chong ga ya ga zgo shi ni chu ta ku ma ru ka shi ni zgo wa so ka ru sab de yo sun da ni Chozang zabdi kongoyi, gzaktam targoy kawangyi. Gzatsikram damu tiyaab tali. Da chozang guf, kanye tangnang gomdru jajagay, gzaktam karchewarni tong pienpienyi. Da kozawang hong ayo, mzomowi ayo. Da chozawi laga anjugu, kimchawi laga apil sirkoko. Oa lakso, njigtin kamna zawang hong minazgara, shimay na chijatam minazgondamare. Da ngani gwarka cholondu, chuyar lafshechi lambuna, margakhturjin chenpenna. Da zogluga ya gharina, liblibi jangabjarna. Tsika yo sazikib jujisena, tsika me sazikak chukjisena. Ya lakso kirgi chigchigin, ya lakso cho kanjirnjirin. Nda chokzo agu, semanzanji tsigin, armadoji choyin. Oya, dimchoni ngadana ya sechana nyanshi chizgonu, sikturjanak sondabi chizgonu chizgenzina, sotuk cherang sekkonundi, ngasampi gizugi dali, kumpip chigi dali, nyan fsami nabgomi, ngatan taratsagi ghabchinari, ngatan ghalungnyagi kayo ghahangi, rakhzirnyagandabi ghahangi, ginyaka satuqa kani ulong kirkang hotangi, ditarang nga chibshila chukshili, chirjiga sorjigi, harzimeka sirzi, nisirjao chanshtungi, kinyan lakakchingani, chokka lakakchi kimchi, 옛날에 괜히 펜눈도 섭두고 체력이 눈이라 간단히 조시했지나 나니 그러냐 그러나요 참 올라가 죽나요 뭔가 척거 중이 땀새 돌치라 슈쩡라 거 중이 첩새 돌치라 제거 이 돌치지 매너 사이까 돌릉지 매너 카티 삼

1: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ngai na se kur zong se chi zong de le jin yang cha chung lo bi he ru nga bi zin zha ni bi lo zhong chur chi dor ji yin na ya ta tie rong er da zhe ti ni sa zhe ti ge ni ma sha ke lo zhong ni er ja ke mu ti ke ni ma ni zhe ke za chu si mang ga ji ni shi bi tan hui rong mo da na zhong na wo le gong zhong ka wi se zhong ya leng ge lu ni san ba zan leng ge zhi jin dou qi chen se jiao ron zhan di sha ji zhe ke ng xin ji la za za tu ge sheng ji zhong sa 단진적 제티 그냥은 나를 고르위르 님초 그때 길로와 쇼스티위 일위 거라카르포 케초 쳇은 저다여사 빠라세로 라미 흑서잔 나저여사 저르제포 치초 포토 친다여사 자르무포 화위 참고 쳇다여사 너럽시무 마미 튼차 부다여사 자탄 양포 기종 토나 동자여사 나중 로모 흑센도 마르크 친다여사 당성 저 르드츠 스마 완자여사 단으로 듣음 제커를 살아는 자연사 메토 나비야 점춘 정당 체자여사 흔히 로크 비상컴 싹색 중 스티비만 중 아니 저 특성 시모 스파르튼 지파사 야무글럭금 중일 라친 저 거지 부타사냐노 혼신 저 런디 직사냐노 제코 데와친 파사 페인덴 정이 파사 제코 데브저지나 파성 같바 찌세 마성 졸르뎀세 과오 혼데브 저코 키아샵 저데미 카니티나 그조인 나라소 나르조인 과오 여르데시긴 크야여 투시긴 뚜르르 쿠바스리 너릴 말라 겐치 테와게 너릴 아여긴 뚜셰티지 차차사사 사체밀은 조지 차종님사 하야라 고접시코 페카 따르사 펜츠르디 요환나 흐노지사 제크르 정키스타비 옹스 녀사 뚜크르 제존저미 나카르사 아라크르 거리종 파사 시몬디 다친으로 덕순 문인 런친 테르카조 문인 아야라와 고브제 차르 문인 싱저르 그나르가 아르카 문인 삼 킬로나 우르타 문인 초만다 우뉴 문인 쇼 초레이 다친다 우뉴 문인 테르카리 용은자 우조 문인 도모 카스 체르 문인 노 푸나 이너릴 니 파일러 잠큰 자운지 문인 니 푸나 어떡선 자우 트르 문인 코리락스 제기 파글락스 제기 스테크말르득 좀 제기 페일락 치슨 젠기 도타 니준데 비스케차인 쳔데 비그니르트민 티페니 치치와 칸딤게스코니 시크트완 젬게스코니 워 시르파티 심징고 츠라 람징고 쪼셰죠 니 셈그레와 니흐치그라 고이라 왔던치겐 단식 트르츠마 빠시 데도
0: 올럭소 다토이나 까르카르포 혼던가 데쇼 와나 가양스 소비 자던가 델위 카리 동제치피 나마 펜트란지 제적 끔금정아 나나 독간 모인초 진영자드 차청럽디 저직전디 로마 담든 소모인 다데나데나 제코 만종식모 18 담가하사 너니 톰바 짜야 저기 제메 가나다위 12 처럼세거 모모니알랑이 슈토 탕아항이 답자 사투리 람친 카카스거 탕친나 두거거니 키와 아이나 샤케지기 너상마 아이나 제케지기 대차 시세거 너자 세요거 샹마 거지거 샹수 거예거 다시 삼둔데 되나 땅이라 카스미 찍어 로로라 니쯤이 로로메라다 땅니 매매종 두민 증지지라 자매종 도미라라 지다리 다가담가 카스윈디나 허피 드림가 개체는 생각 걸까 정제 집티가 숙니 아가 사나즈라 엄가 땅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

0: 송도지 토킨드 타 쯔나 라니 따오 잠테나 하라 아 키끔된 거 쉐크 카제데 너즈라 캬모 람고 크소고 아직 그 샹마고 노 젠스 마레 쉔다 마지코 탐세나 나디 온통 거 뜬키고 너리 샹총 거 일란다 펜나 워런 거 대바 떼지고 너리 라니 따오즈 도무즈 거니 인지라 좀 같이 와난 칭칭아요니 딱검록 와난 긴질아요니 얼리 마세니 타제 마터니 너무 즐긴다 이러라 랑거 히츠가 땀즈라 이리 저츠가 카즈 다마카나 다화우기 카티 타세드리 아우기 카즌 타세드리 다데이나 니종제 치티고 츠가 토니 뇽쯤 즈샤나 다아초 카페라 너무 즐요라 단다주 하면 월급주지 옛날이 대충 떡떡고 요는 말에 너무 세대여라 다주 엄마쟁거 논치쟁거 가차지래 삼거 너정제래 지다리 모치로꼬인 예치즈라 너정제래 지다리 호치로꼬인 예치즈 요는 말에 정제지 이어라 랑제지 그 사미송 대등이 다정열등 시티 대등이 당체사자비 르마대사대나 다주 노롱차 캐긴자 제녀와 특갈보다 우스길리스카레 삼고 다다마에 다다니 종게세르코누 다메 캐긴진다레 야비 김마 아키진다 타라이나 다주 마거자나 마르그니 샘거제 컴마토니 곰비 장타마토니 사카르고 녀니르즈가샤 돈드레란데크 다휘즈즈나 아주라마 좀쳔나다 톱종거 저지강스기이나 아야 특허 하와라 노노라 근처와 와모짱 좀좀이다리 삼바갈 보상 집거심 나르즈라 땀스정 마더 지겹은 나르즈 중에 다다니 카브리야 따라 샤무겐 다이나 너도 니 아랍 튼튼스 근조스던에 란데크 단도나 아주 섭정나 바튼 나라 총시 비디 니존데 까케양 땅을라 제사라 어지니 연된 거 수송 도시 허브라 잡전도주 롱침 드레모스 그 삼비 송대 땅이 달랍자 커게 인지나 다정시 러브라즈 인나 냐시 냐캉즈 인나 카시즈 인나 야기즈 인나 더냐 따듬즈라 시티 예뻐즈세 준더 간강 체근데 단더주 클럽티 종거르지르지 달리 냐만 겨트브라 토마 깐투메 준더 샤카친 넝거 댄친다 어제는 제노 바세 체렌데 단지금테 어정저 강당강즈 예야 마치라니가 차친 먹거르거나 땅거세 마든시기 땅거고에 비하르거나 산데 포야니 말이다 땅니 어정저 마디니 어정저 세께 고는더주 키크고 무라치나라 나건데거라 롱스모가 모나치나라 나건데 단더 잼분더주 토위 가오라 자비 라초마포공안초리 오미동 특근 형오머인 단도 무즈가 니요츠셰네인 다가차마나 찬요 그빠랑나 찬요 니천더 틀레라 천더르베라 히리야디용이자 히호 겔론텐디용이자 히호 아간바테트로위자 히호 젠반달로지위자 히호 잠랑십디용이자 히호 자히데로 펜섬토프호
1: 자시 세지니만 고니카라 자시 동거다와 진디치 자시 내지가 초타니지 자시 따땅거리 샤양그 기쁠 에위 거쳤다 산다마 겔겔하지 니냥 니위 참득다 자식 바나바 차자까 간캄자 나는 텅빈 자식 바총총 하무치르인 야

0: 다라냠 지수 마코 타라냠 기수 나 하쿠크 체크 원난주 가야쿠크 체크 고난주 카게 테나 가마르사 워르피 테나 카르사우 마리 롱아 흐므솔레 낭 나르지 라그당 차코리 허나 카징 첸즈 김식 나노라 나르자르그당 첸즈 흥 나노데 낭고 꾼게 무그리 레꾼게 차브리 옛나 어디 아르딘 섬더 가족 지금 촌나 나 가르르기 슈가 칸코리브달리 나 고르데 급 슈가 아르집달리브달리 나남 신제트근 체크메니 텐비 라그당 토르크메니 카통 수아르나 흐심메니 르그자거 나오르키메니 텐들 마르자에코니 이렇게 이거저거 디안나 못득득 아 쳔나르 디안더 가족 지금 촌나 쳇접제 테서금 단다 능첼은 코르서 단다 끄담나 테리 리근 단다 찌흑단나 도브크탄 단다 카흑치가 외근드은 분단다 크흑치가 냐글릭 쳔단다 쳔글럭치가 토껍쇼간 단다 릉국치가 토껄딘 문단다 찌나르치가 차냠니 르드그나 호르그나 냠니 찌라키 니마서타이고니 르드그참그나 꾸냠통이고니 나무게인지나 하나 하츤 세르꾸눈디엠 촌나 르지안나고 키니웬인데 노챠르그즈응 냠지게고니 쇼마루 소카냠틀레고니 능촌바차 안촌인데 카카리 코리사리에고니 청하브리 코린통리에고니 토아 남킵샬음 공마니 너거타글럭캄 파르름그치기니 르마 마이크능글웅시기모니 르타그라그즈캄 총글름그치기니 르타카라체 총글옵즈르챵거 그치튼 체카브제이드로니 달마 거르조브저트브첸데 그치튼치가와이드로니 칸능츠가브셴능메니 챤능츠가케마메니 칸챵거디야브잔부즈리 뜸메케챵짱셰쿠즈리 나 파르크츠망응나요니 월라챵트그르잼나오니 카즈그치게 카즈그르데미 카니말지세라 챵니마브저드미드로니 르젬튼트무리 파사 파인 디스팅 님샤나 답샤나 카징 망니 츠그나 남 캄토니 답샤나 샤카 사르자치니 지나 츠글로마 짱망니 아 뜸무즈그레 따라 뜸르카 챵샤나 츠츠고너리 답자가 흥나 후즈고너리 디스팅니 납샤파 츠카츠킨 츠민 담자츠그 소림 저근 츠민 님샤카 츠간 츠미즈그니 텐그르 좀 보슬 신엔 지 노르 젬츠 뜸무야 과른치
1: 야르티딩그 상칸란디 테나 코닝아 치산치트 스파가보트미 오체탄회 단신잔드르급듬비 크고 야반디 냠거 로뇨즈그네 테나 샴니 나바소그 스테코콜라와 프로아디아글릉비 쳔멀게멀 도르지 뜨그세니 망라 냠모실라산 로스

Yar

0: 알아래
1: 젠 게르겐 빠진 알아래
0: 능 허리 튼튼 알아래
1: 족보 천사터 제초 나초시 비가 틀린 진저 조기 튼진저

야녕이비 조금 청청소 공리지나 같이 나충지와 아 다른 초그 정도가 실어 돌근거 매독세고는데 년당날 아리 실학식 년무들이 조금 청청 청마게 역구스게 정 터비였지래 다나 순이치 링든 조마게 정도가 실어 시충근 남카세고는데 년아당아 나충시비가 체크 잔충이와 티바가 지금나시나 처모르 그다음 마치겐 조은탕 요노 능기스 나스템라 시중한 인조가 노그 조금 청청 청마게 즉해즉이라 아주 대박이야 지금은 아시기야.

0: 어쩌마 리만주야 솔직히 제가 디지레
1: 새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놈을까 얼고물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물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버섬
0: 야 다솝지 주소너레 어쩌마 리마 윤주리
1: 새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지가 저사이너리
2: 점질라 지금 서송실 우덴지가 키샤 샘서송
3: 어종다회 앞이 흑진노리
4: 흑잡바 보이 젠차인
5: 대여가 원인 가져인
4: 종보 청청토

0: 시중은 지나 망아즈가로 대한신이 시중 등지나 스카차가 남니 실어히가스티나 지니 이제나 초랑거 솜즈그니완다 집승이 탐니 아 아니니 이제나 랑거 스카차 시중니완다 영 집승이 탐니 도무즈라 대한신이 이우르트히고노즈노 시중 어리중 영나 나스탐 아 다르 칭그진 강당 강즈기나 영 나치 담지티 잡로니 히고노가니 일그라 사샤 영나 랑토르가 넬라스과 망아즈 스토트크 니스와 삼직통 조인 시게 치너고 리타나치 티파 가스티카스칼럼 더블란디 가타나 아치스카비그 탑실리노가 갈랑친땅 저가시니 가나스템즈게 니조엘 타나 투쿠총총 성마가 아치스카비그 가나스템시피카스 차케냠지르타 참우즈그레 스탐지 치시에크 타나 스탐질타 인제나 티 한치니 단지나 요과즈실히 어히가 조랑니게잉 초타즈시
1: 这个当浪琴南卡我想生真格的应声有那个词儿得正直帮汤的浪琴心大接住了念词子个浪琴词那个词呢大母音就过能合格的格罗这个我说个这边我说个这边这些不合格子个
2: 团部子过松子个浪琴个哟都是个我吃了胸东的那里慢就就打了阿克浪琴呢我这个还来送你这个地呢哦原子这个是个东南阿松的地呢可喂这个的阿特个千里阿克浪琴阿克浪琴请阿东卡隆里
3: 아로
2: 我问起了三个多个也没看这个人那么牛，哈哈哈！别人就这个嘛人大。哦，阿克郎亲，阿克郎亲，大堂大我领啊你，我都怕我自个吐个，去地了，我公阿拉这个就我弄，这个么这个那嘞。阿克郎亲个，这个娘家，东看那也这个嘛这个过去。
3: 아로 니초 잠나탄도 그라 온정 나르차 치그라메라 다치즈기 고가라 아요
2: 아클론치 토타사무즈레 나나나 체크 나즈간지니 동카바 남아추나레
4: 아클론친게 고바다 당오미지 사근돌리 나즈가잉게 동시와 짱땅즈
2: 这个东西项目是个你阿克隆琴请我说项目挂真切过这时候你就真人家能打可得人阿隆琴哥阿罗这个琼琼你真人家努力出项目能够你就娘家过不能人这个
4: 哦，大姨夫多多拉多呢，你就转到过得瘾。龙干过努些个呢，俺郎亲个咋啥个努搞啊？钱穷嘛耶，该把这个能阿通喂，刚那个车嘛，估计没送这个。吃这个马黑道努搞的哒，哦，我吃这个东西没吃呢。 아니
2: 这个东西你吃呢？俺你吃的一拉着呢，呀，笨蛋，这个阿里玛里玛，我打这个大脚过去人多哩。
4: 哦，笨蛋，这个那个阿里玛我说就不够好呀。但是二脚过去，这个阿克郎亲个，给了过一阿里玛里玛，得说阿不就当这个。哦，阿克郎亲，阿克郎亲。 去先看嘛一只，你就说不弄，可得人过。这个主播东城门啊，这个七零位，伢这个嘛，这个也过去了，啊，黑里过，他不是个，伢这个大胸个，你个没去啊？大七这个也是，先差位，先都过大，吃苦了的都也过去。嗯，等你这个当时个，这个比较位，可多几个，聪明人，聪明人。 我踏这个杆子有去，聪明用过。等你打这个车马个，可给过这个年龄。 rong rong sa ni ga bi ka ge dan bu zhe di ta rong a xie gu ke de ni da a ke lang qin ga bi nian ka li ta song zhe ge
3: 啊本大这个了挂着你很得切。
4: 这个挂着什么的前那个叔叔不给真亲耶。我去死了该可有呢如果这么下街有见了吗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야, 닝니위 두구총총초 다스타치 저거 산진능 전반 된지나 나총시비 가츠근 지티 참바 리비 가르콩인 등디 리비 가르콩거능아 나총시비 대통진 힘우 두크촌니 차름 등디비 희샤 고르즈긴지나 참망 우초지인 디안치니 시흐슴 제룩은 덥질리다땡이 잠능나 멍데 저구이 찬예 리바와 아 데나 소훈 제모 플라토시 고노는데가 담지스가르디즈 참망 우초주일 두구총총 참마게 싶던 용고

중부 청마경 공화 딸기 참을릭 탕즈가 공거 로마즈거 년주의 군후가와 공기인지나 아른거 호군 채무 플라토인지나 룬후즈거 신당스 로나 야치 소노가 플라토가 년등거 땅아 용니 맞을 커거 로마 초등 년도 단년 등거 초가 영나 년등 등거 시청아 인지나 참바르로즈 지혜적인 권노지니 공기인지나 공화가 저스르지니 응할시즈 하지니 청마가 공 아니라 송송즈 도리 청마근제나 다송이 다겐근제나 아니리 송주비기 고노스카데다 청마가 신우 하겐근제나 단제나 크스송스 콘 드그타 카스탄니 도노고 도츠카 남바데인지나잉 찬이르바와 저와 나초라 나르진 삼식시 고노당 근인다니 된다스 아리토 고총총 초 되는지나 포자르징게 르비 카르콩가 칼음니 나블랑 차니르 비흐삼루 소근 체모 플라토세코노가 지신데 지중 오토시등나 고총총 창마게 일라종당아 아리 콩아촌지나 흐잠치 긍요크즈나 푸흐슴게 젠캄세니 노보고 삼치 특신즈요카 디쟁게 고총총 창마인지나 나르소니 소친 점노지니 콩가 잠친디 십다진자 용아리와인

0: 야냥이위 두구총총소 슈닝진나 지금 처르즈크차다 두구총총총마 캐츠셰주일 다나 두구총총총마가영 캔데브제크 만주과 영나 캔데그 켈은 아크크치티 아리 켈은 동무 무인제나 경토코 동무 캐시 알롱금 아타리금 맞춰도 알롱그초라 저켈 경토코 다 동무 캐시 아타리금 맞춰도 알롱그초라 저켈 켈라가 니와 무이나 스타나 카완 아 땅나 러거스티스티 샴나 카완 밤밥 땅나 러거스티스티 샴나 카완 밤밥 제켈 계속나 보자르지마 켈렌쇼타 팀디클럭제 실흥에 무스크라 레이타나 주고 총총성마게 영탕디나 총시비가 측근능아 제뜻고지요노가 아 단지나 럭실 다니 조키 팅저그는 고디요노가 실라 티바가스티크나 고디요노가 나르타마시 종 리피 카르콩가능니 고디요노가 아디탕업젠 히 디안친 지나영 잠릉게 시칭 오트른다 인지나영 머지초 나땅 찬다노가 히샤 망아즈 아릉게 담비 노라 더스위 조더시 개치 리타나 텅디 나총시피가 슬림츠 디츠가 근거 동섬다 닌조렌타 텅디 논점바 등 좀직과 보호자기미 좀직간 카르와 사르자자 히노르 소이 다르카와 시글루이 제시프 다르카와 응적체랑 소노브렌치 나솔림츠 지마가 초니 양처트 규일 타나 니쿠크디 무시
1: 北京去第一次的交不进了人。二零一零年冬季当家更重视，张定的给说了些什么？
2: 更重视了什么？最近几年看出过南巴、天南巴的木影呢？我连村的农村巴、林村的马影。我对木出过南巴，我连村的农村巴没碰过波影呢。
1: 大师前南北年龙登州人办的那村红江竹年城坑我是各了龙城家耕种三十三年村人。当地年村能的松柳北前南了。习近平个也是了中路过龙瓦等国立松柳等乃至多年没些比参拜你国这个修备能把这十的三百个干事些。
3: 习近平个也是了中路过龙瓦。

0: 인심시기 바등 숙니 젠제와 등 사클린더기 단릉거 제코그니브 송중시기
1: 우셔와 지금 지금 용어 젠총시기 강동 본부 니크 타몰리시 강서거 토 사드 본이 흩은 서버터 중국 등 에하 칼도 남튼지 자시 지 점성 대 뜨거 점도지기나 숙니 젠제리 젠총지 사시 심보 조르기 나능도르 중국등 에하칼도 남튼지 제크크크 머닝종 마탕차초 치르통어 냅자선바등 잔쿠르지르 남튼 파르등 치르통을하거리 중국등 에하칼도 남튼지 제크크크와르드 판프르 참프르십신요레 젠지 체르십신바등 세동삽답신나 샘당 샘흥어비 니르인저타베 나치르 조나당 롬줄 지킨 세종 마인비 산지 젠초고 초파소고지 잠튼 베리라킨다당니 중국등 에하이 칼도 남튼 와르지 르라 공플럭 동버 흥얼리 망비 리스톱 젠 덕춘 도초시기 바당 멍멍 와르지 지룬당 자시 체력 동기 중국 에하이 칼도 남튼 라 흥얼리 망비 당릉 와응니 에하이 칼도 남튼 제 제급 그 거르니 등 톱수 초르튼 만치 속 차궁 제 샤샤 공플럭 동버 자추 젠도 요레 중기 니퉁 니르지 로테 중국등 에하이 칼도 남튼 제 르니 베리 로르 땅클 샤지 딩곤 동지 예네 지미 로흐섬 니르가 예능 Chonki ekha khaldum nantin je jakab khagla sajunga loyum shar gyer ngakil chak chik tang rtong rungak tong ji yinne.
0: Nga pa, gondil tang kongyang jinchung shegi. Chewu thamchil yamchurimbab, dewi chastir shisa chag shi serwaatar, lordi je pheram rungu nang chonko tang ekha khaldum nantin je jakab khagga mamang ji panchuk nambar jawa tang gai chag zamlang la thiabi hi khul sahchin shi yo. 예전에는 대등 탄데 사콩시 야쿠크기 등 사클린더기 남응전라 선족시대 사클린더기 공플 등 단릉라 판투요비 샤바 멍즈마즈비 중국 등 에카야칼루 나튼제 리그지비 초디 등 에카야칼루 나튼 초디 에카야칼미 초디지나 지글라 징들림비 아정정 소시 게임선 돈플시대 남응 냠니 등 공영 냠주지 터몽토 사클린더기 멍멍 등 잠릉 야쿠크가 멍멍라 대실 증기
1: 신갈리 담비 중국 등 에카이 칼루 남튼지 리그치기비 초르데네 시브데 도니르 등 공플스 돈른 냠디 스케플 냠킨 촌지기집셰비 디르브제 다르진 등 텐싱 에카이 등 잠릉 자크크가 멍멍지 터몽가 케픈 등 담비 공플지 와르퉁르 자친보 등 공플지 와그닐 도프기 친보르단 요레
2: 가시르종스
3: 나수 스티마 트네즈 사춤 나수 등냠데요
4: 사춤지 나수 대통령 차르동 중벌의 송수시진요
3: 사춤지 세멍제 제르시 케응등 인근 땅클시요
4: 사춤네 야크케 제르시 자춤냠라 제르충 링고케 지득소인
3: 사춤 말라르 거바등 사춤 소중시파 사춤 서송시파 사춤 송수시파 다툼 외출시에 빠지는 나수 태문근간 처이기

이릉 타스 니무 천통 칸가 치 옌년 적바 달나 이릉 선절 부유 런친 알라가 치 옌년들 잔저 땅림 셰급셰지 이릉 땅 아메리키 나르진 와른듬 제디 디물 마타다 베진 요선 알라가 치 잔저 땅림 셰급셰지 이릉 땅 아메리카 숙니 지 마타다 와른듬 제디 니츠르 제리 셰진 오장 이릉 기 릉니 제 지저 동요 라티쇼르다 아메리카 숙디 삼칠랑 년진 요선 알라가 치 다롱 셰지 이릉기 아메리키인 든능 허르무즈 총거 영치르 군지비 디지란라 샌죽 셰진올라 니릉기능 셀렌 데르제인셀 알라케치 띵훈탄든 이릉기 카트르제티 아메리카르 허르무즈 총거 영치르 군지비 차르즈시 디츠시요 가티 아메리카 쇼티 돈 데르기니 땡글스툴페나 허르무즈 총거 데니는 든능 영치르 군지시디 초토고 땡진 우젠든 던저 탑세르

아메리키 선전 트럼프의 지휘견인 자토드 송익배대 아메리키 이릉월 판니담비 짐을 배진올라 아메리키 제소제 디인정근딤 꿈훈라 이릉라 홍직시마세슬 트럼프의 세질 이릉거 환주르 등 먹었던 니슬 하정 머정와등 아메리키 무태드 그거둠시대 돈넘무 호르무즈 총극지대 견진세진 요정 아메리키 다제식비치 승인 丁正跟丁库相跟了马尔贝鲁宾混结，提出了耕种了，马起一愣了，红军先没死死了。

0: 야 쪽보 데모
1: 군드바 데모
0: 야 데모 야 초테른 글이 신디나 아식 달리라와 쳇틴 야글랑 비켈 선좀즈가 착즈인 조고스 군우 갈란다 서가 그기
1: 어찌도 군즘바 토마도 치는 분
0: 야 드니
1: 근데 마음도 그리워
0: 말을 쓰고 알아와 서가 말
1: 엄마 너 뜻뜻 손 뜻식 마음도
0: Литерчил.
1: Оле.
0: Литерчил. Сонтерчил.
1: Оле.
0: Малани.
1: Ари.
0: Я сонтерчил. Литерчил. Кота тамни.
1: Тамни тамни.
0: Я на та не купка диму. Как джимилис на кот глаго.
1: Ой, я.
0: Я диму.
1: Я диму.

0: 야 저거 데모
1: 페리터스 데모이나
0: 데모 데모
1: 그뭐
0: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럭치 그
1: 먼저 또 당초 소유자를 찾던 와 세금 도마 찾던 부 소유자를 리고 만나 영화 샤란도 온지 원더나 끝내는
0: 야 과정치
1: 아니 또 때문에 또 개그 남봐요 리포 대통령 좀 쳤다 가도 갈 수 없지 거니
0: 그래
1: 그냥 그 영화요 찍었나요 리스 지금 오는 거야 이 코트 먹어 아까 샴바지 먹잖아
0: 이 코트 먹어
1: Ole.
0: Ya, kabji mi lesna kod gila dimo.
1: Oh, ya, ya, kwa tenste dimo.

0: 야 저거 데모
1: 뭐냐 데모 인초 데모이나
0: 그 데모 데모
1: 어 갈린케 닐럭신데 나 친구들 만나 버스 통화 용라 팔릭지 될래
0: 야 거든치
1: 저거 얼마 가지 돈 거 망래야 거
0: 얼마 예준
1: 아
0: 요늘 얼마 예준
1: 어 야 저 거디기 거가
0: 예준 거 망래더라지
1: 네네네
0: 예준 얼마 강도 거라 예준 너니 오늘 자
1: 얼마 가지 돈 니체 얼마 가지 돈데 되게 딱

0: 그도 시도하시더래.
1: 이름 초가 아래.
0: 이름 초. 군즈 바이든 도지도라 뛰어들게.
1: 군즈바.
0: 군즈 바이든 양진 뜨거 별에 도지도라 뛰래 돈이 좀 나왔다고. 그래 마음을 내지로다고.
1: 또 무슨 미? 어 이름 뜨 우측 아래 돈은 동망은 칠래 돈은 자 꼬르즈글은 우리야.
0: 嗯，对对对，地忙了没？搞？
1: 对，忙了没？我肯定叫我弟弟在，一种个忙了，刚弄的那些，就把这个东西都给弄了，再运动去。我一种做个忙了是搞这个了，哥。
0: 哎呀，搞这个东西，弄啊，搞这个了的么？哎呀，搞定去。
1: 呀。

야트구나바 데나 테릉그 리슨디 나냐 컨트고 문용와즈 시기다리 갑지미리스 나리와샬리 아타카컨타 데나 쳇뜬그다 가르성 테릉그 리슨 나 신킨그냐 컨트고 멍치 히즈긴이나 나 파트르니나 다리와샤 쭈그 밀트리 데나 리와 카컨다 오케 리와샤 킨그도 보나 갑지미리스 나 페퍼 갑스스 데나 와크문디 나시 테릉그 리슨 데고 코브디오노 타르트 라마디기 다양글랑비 타이 체스티와스 군노그지 냐몬더 코브기키인 나바소그 튼든

Nan

Yeah,

야토고남바테나 공원에 가실 한식도 로마 부모도 마가 랑비 유하마 랑구 니만다스고노가 말냐모디 냠거로노즈그르 타나 샴니 고브드그노근 삼디 럭키 아 로아남람범글랑비 파일 머라시니 돈은지 돈은데 양컴 무미리스 마싱킨제 냠컨도 포스케레와 타르트 다리글레스니나 고브드시오 타나 와르코네 가실 한식도 아 돈은데 지식냐강 소리더서 고르시지엔

야 대난 참되는 아치 문터도 영아르진터 검무미리스는 아신킨지 도보시크레와 다르틀마 세종직글릉 위상마라스구누그 세르근디 냠거로뇽지엘

Rin Rejo Panama,

제육 회자 됐다고 회자 됐다고 놓고 가도와 다 라는 그 회자 됐다고 사서 니는 거라는 게 쳐도 희고 나라는 그 샘내라 지금 저와 저기 체리 아 니너니 네 책임 지원나 가나 책임 지원은 니 삼치고 그렇게 저와 망아지 체리다 회로에나 달려온 챔부디오 그 뜻일 거가

Hey,

0: 야 조부 초 데모이나
1: 어 도스바 데모
0: 데모이 조부 땡글 렌센디나 가시토나 가스샤
1: 아
0: 촌다나 저와드 갈나 고프 기자요 토마르 랑닐 고프트간도 디즈기나
1: 아 발세코냐
0: 파든도 파일스테코 코냐 화든도지
1: 아
0: 아리 조부 화든도지 글 이르기 쳐드기
1: 디르기다메나도
0: 나랑하다 오늘스기니
1: 아
0: 야 디나니 촌다니 저와즈가 랑나 고프 기자오 치레진요고
1: 야
0: 저와 동원 모두고 캐튼다고 어른 톰붕고 그 탕크 쇼랑 체크
1: 어른 톰붕고 그
0: 어른 톰붕고 그 탕크 쇼랑
1: 요지가 지켜봐야
0: 다 요지가 지켜봐라 뭐시가 어른 톰붕고 그 탕크 쇼랑 어른 톰붕고나 찾고 그 Арахсигм тонан гона чазгоко.
1: Лавтир ба.
0: Лавтич мария, тач тач чазгоко. Лавти мни та ямба чазгоко. Тарчу. Ара. Рела. Тарчу гора.
1: Ри.
0: Ри, тарчу гора. Арын томбунго ге танкрах шугран дана тарчу горго.
1: Я.
0: Оле. Я то аньо мнюнго.
1: 어.
0: 저 아니오모 주 총헌부 송요.
1: 뇽아.
0: 야, 총헌부 송요나 총헌부군 저녁아 송음요.
1: 대성만.
0: 저녁 구음요.
1: 구음요.
0: 야, 총헌부 저녁 그 영아 쳐세 그.
1: 마하데와.
0: 마하데와.
1: 어.
0: 어.
1: 인고.
0: 아리 총헌부 저녁이나 마하데와. 야, 더니 저 학생 밤은요. 야. 저학 선바모드고 니 타르마즈가 리파가 살그타요코
1: 니 타르마즈가 리파가 살그
0: 올레 리파가 살그타요코 니 타르마즈가 양이초 담시즈테르고 게티는 그 강르테고 Не тармазга рапага салыг нигяра же нигяра рна нигяра тг нигяра дын тоочер
1: нигяра дын нигяра
0: нигяв же нигяр нга нигя тг нигяв дын тачунан кычын демгох

0: 야 당이 조세고 자라슴 소릉아 먼저 그 네 흑적슴 압증 압지다 향슴 특지 탐방스 흑적슴 더디 흑적슴 압증 압질 어 향슴 특지 탐바 다 돈비 되는 희가지 다히 어디 야 티나 조포 화든 돌지나 조포 화든 돌지 단디 정근 원주 그놈이 커득 마히다라 당이 조르글라 당디 샤르강 아니오 고드리고
1: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0: nga kop di jawu chi re jin yong go
1: ya ya
0: a chwa tong mo do khe zi yin a chi ge ta ma tem khina cho chi ngo mu je la la kana ma sha nya la la cha kel chi ge ta ma tem khina cho chi ngo mu je la la kana ma sha nya la la
1: ᱡᱟᱢᱟᱢᱟᱨ
0: ᱜᱟ ᱡᱟᱢᱟᱢᱟᱨ ᱫᱚ ᱥᱟᱪᱷᱟ ᱪᱷᱚᱪᱷᱟ ᱡᱤᱠ ᱧᱩᱡᱨᱤ
1: ᱚ ᱣᱚᱢᱵᱟᱨᱤᱵᱟ
0: ᱟᱨᱮ
1: ᱟᱨᱮ
0: ᱭᱟ ᱛᱟᱝᱠᱞᱮᱡᱱᱟ
1: ᱛᱟᱝᱠᱞᱮᱱᱟ
0: ᱱᱟᱨᱤ ᱣᱚᱢᱵᱟᱨᱤ ᱪᱷᱤᱜ ᱪᱮ ᱛᱟᱢᱟ ᱛᱮᱢ ᱠᱷᱤᱱᱟᱱ ᱪᱷᱚᱪᱤᱝ ᱦᱚᱢᱚ ᱡᱮᱞᱟᱞᱟ ᱠᱷᱟᱱᱟ ᱢᱟᱯᱥᱟ ᱧᱮᱞᱟᱞᱟ ᱡᱱᱟ ᱣᱚᱢᱵᱟᱨᱤ ᱜᱚ
1: ᱚ ᱭᱟ

0: 야드니 또 아니요 문용고 아니요 아무 랑지 그 장용 머리 치 먹는 그 상친 거래
1: 윤내
0: 상친 알아
1: 인가 들고
0: 아리 랑지 그 장용 머리 치 먹는 그 상친 윤내 상친데 윤내 상친데나 니들로 그 장용 머리 받치니 그 장안들은 또 모두 욕 뜻일 거고 아리 저 아니요 몰랜 담노 하정 듣기 야 저학 선바 문이고
1: 야
0: 갑토니 삼로 돈지 저하진다고
1: 야
0: 티 남즈가 다치 니그 쯤이 다나라 르탑고 티 남즈가 다치 니그 쯤이 다나 르탑고

0: 남슐 히르그라트 카르트센사
1: 올로티 오체세마 카르초사
0: 올로링 담비에 담카 히르 탕마르 달비 람친나
1: 올로티야 타푸 담비에 왕카미르
0: 판디 오타 체르비에 담킨나
1: 그접질아 흐세르케 타그마 초블라흥

ཁྱི ཕྱད མི ཡོང

0: 수구노 온 드초게 냐스과 통화세시 가단디 권지 아 진미 강성 아르근튼 중국초 고로세 트럭신 바리그지 차영 님이 활동 냠시비 몬트른 근거였지 최동튼지 저와 다버드죠 아 진미 강성 아르근튼 중속고스구노 어 중등 중칠지 초원도 혼디니라 하정이라서 거 거빠 놓히 아 진이 오빠 알혹신은 무게지라서 거 아즈지치 엄버군도 혼디 강당 차총 거 되잖아 아 자제마 그거 아 진특은 군이라서 거 고유누가 다 강화디 땅이라서 거 차총니 디모즈를 따라 너무나지라서 거가 참무 참영서 거는 너무나요 님이 활동 냠서 거는 다 닝그르게니 나서 고가한테 연든땅 차총아 지가 안나왔다는 나서 고 차총이 오 몸친도 고이다 강땅이 나서 고 자가에서나 강기 헛듯이 치던 총지 다 강땅 강나라지 나서 고 강열바 강기 하는게지 나서 고가 집시는 강가 강기 하는데 집시끼지 나서 고 어들도 고대 안티 아정지 말마지 오 팀모지 나서 고가 다 중땅 중치를 하정지 나서 고 제득 쟁거 아
1: 난 지금은 공마티 다 뜯기냐고 흔히 다른 문제라고 단뜬지 요노 경연 되잖아 취토만 와서 군노라 저만 다 와서 군 드니가라냐고 관다 총식 그냐고 가 어다른 줄노 지금이라도 허주를 꺼나서 고 아 뭐만 알론튼 온치 취토만 신능 샤줄 근튼 저만 다 하시 왔다 그러지 야 다 아무것도 멍멍장 Then you can also go assembly, meal, hey, chick the tumbad hundi. Umi jam to tangan of Chandra gate. Umi jam to chin dung, hey, chick the jaw, or titan of Kua, a church tongue, isn't it? Kern you can also go shill, litching in other Kua shapjurta. No, same gin in other Kua, gong the hundi in other Kua tunu. Dean in other Kua cha, yoni in other Kua tongue, isn't it? Down 去 Tomonsuguna, German Dawasugun, Denigan Gotendri, Anigalanjasuga Tim Munganasqua, Yikigan Minisena, Chu Tomon Tavazina, Chai Chu Tokotinasuga, and Tomon Tichua. German Dawata was Injina, Kunigan was German Jasquandawa, Kakil Kalakanishena, German Jasquatua, Tejanri. Theatrical Kungijanasqua, the Dinson of Sambad Hondishella. 대트르고 공내 딘츠는 그냥 빠디 실에 자정스. 드나 딘츠는 선발아. 딜란 잠바등. 딜리 젤바등. 딜라 등와등. 딜라 커와. 딜등 문튼어 록바등. 딜라 타바등. 딜라 차와등. 아만부부샤 바등. 딜라 몰바등. 딜라 준저와등. 딩고바등. 딜라 골바등. 딜라 척도바등. Tila muzul paachi anam chang chunga yo pa su suru khwarjun na si. Timuz kini nga zikwa anam bi chanka chunga yuk. Chunga un jiga nga zikwa khwarjur su su tuk kwa na. Yaa mgmang rinzi xarin tuk xangxi nga zi. A dali yag dung zi zimbi ghalan lan xang zi. Gengrin dang lan zanbi tola chang zan zi. Zangmin la xang yi sa chin chuali jil zi. Zimdang bambarag dangwi gudunggu ngay angrishi tkhtang mati ola kuzi. Dei chani shachina donzo mgmang rindzi sandu shangxi ngay su gunu. Dazo zimang puyi jina su kwa tkhtali inri. Anam zimang puyi tkhtali su gundu gundu chamozi yintik zina. Gunay shu gu anam chang hachi zamzik donggu jika wa. Dreaming boy, it's good, no? I don't know what time you are doing.

회나 회치는 이거 지나서 그한테 총선님도 거기 또 맞으면 애래지나 뒤 뭐지 회질은 지나 아용 등일러지 아용 등일러 아랑한테 세피 아디비 회당 라뜨지 회 대첨지 회 담법지 회 아몽이 회 아그 회 대닐도 비 회 다우미 회 중저지 회 지나 총아 세실 자자 아니스 제 말아쯤 회든 절츠 자나바 아젠식 군이 회당 회진 총아구 니와등 영 총설제 지능니 자등 도바등 삼바등 잼바등 초아수군 가시 어저츠 마키나 아랍독사시든 저샹 회당 회진 총물 던비 총설제 저를 문주아수 흐심이 걸리 어저츠 라키버샤기질레 따 아초 아름게나스 코안드레 롭트니 군우 가숑 도콘 지그능는라 다 지위 회수 랍뜨고 회수 대청고 회수 너무 지나서 그 회 너무 차츠클라거나 중화사시 그냥 그 장위스 지금 매게지 이나이면 지나서 그 회라 또는 이거 저츠가 남바 젠츠근 거네 회당 회진 이가 지나서 그 총리 너무 그 차 지나서 그 구트와지 다른 거 힘은 지나서 그 중화사시 그 다가 능네 지금 자스 군노 토스 군노 삼바스 군노 잼바스 군노 처와스 군노 너무 지나서 그 저츠도 군데요 절츠라 지금 막히나 아랍독 세시끼나즈과 다양 영부촌들 세시끼 다양부촌들 드나 회당 회진도 혼디 총아던 동군우가 총아 세시끼 다양도 혼디 문준우라 수환도 혼디 어 캬소소 아랑가 아니 회진 죽고 될까와 다 얼우티 심우즈 군군이 어절츠도 혼디 냐즈과 키기시어드그즈미 군에 총아 세실까 다가 남정당 지금 허르줄 소수 그 차네 셔츠 잡송지 참드는 죽바 던지는 송이 능시 선바 아즈그쯤 지전제 그치요 아즈그쯤 지전지 무엇이야바 어 존들 던일 회디 아즈그스 거바 아즈그쯤 지전지 대학 자체그리 지금 고든나 회당 회진에니 무 다들때 마시버 Ajoprandopi, Tonan Tinil, Huigos Sukopatina, Azgicinci, Genesi Shavre, Jopa inozile. Tazgicinci, Gensuguno, Chim Ulacana, Chamuskinil Azgicinci, Gentxerazina, Huila, Huichiniga, Munazuka, Tatilta, Maya. Gonshiranga, Joprandopi, Nazuka, Tonti Huti, Huitigo, Zuxukola Jokundita. Azgichin chi jenzile juanri. Tik chi mu shenri. Azgichin chi jenga chi mu chamuzrezna tagdir. Anir paina. Azgichin chi jenji anam chung shelba. Azgichin chi jenji aywan. Tila nangsi nikhetiz. Ajitang madi, ji madi. Tatak chaki, chaki chenzi. Yanlak chik so denbatang. Madan menyen chapri chenen di. Gal tang jil tang jarwa tang. Khuy tang dhokpa chen tang gogo di. Nyam jo gosig chen nyontru ro di. Shiwa ti zi. Ti kutun ni na. Riri chi chan jo na. Azug chen chi jen ti la nangsi chi gaiwa. Nikhu yo do su gom. Aywa chane. Karna aywa nikhu tambao ka nangsi chi gaiwa. Nikhu tambao ka. Ti gangtag yin tig zi na. Kchi go. Одивизгичин ани мадивизгичин кысым одихын мадивизгичин авши татыгызгичин ана чахизгичин ту чахи чанчизгичин абдан янлык чикгызгичин ласхбадын ажалпа адембизгичин арго мадинбизгичин чо мнимбизгичин чигчиг чапр чанчизгичин Чигни гавизгичин. Чигсым жизгичин. Чужи жарвизгичин. Чуңа хуизгичин. Чуту дугба жанчизгичин. Чимдин гухизгичин. Чобчил нямжу хуизгичин. Чирку згичин чизгичин. Ниха нюантур чизгичин. Чи нам юнози. Та нам ю чангалакана дымузыка наба нюка тамбаук. Яхсым ба? Azgichin che jen susi ngenzin shay baazi. Ta ngenzin ki tani jo chiri.
아즈그친 제젠지 능시 땅보 어디즈그친나 회땅 회진 흔히 버치 자자 디와 디위즈지 야 특치치 군에 좋았더니 다 뒤고 고들라 어전들지 회땅 회진에니 버 참마 조실지 자자 디니 회진 회즈그스 거 바식인 디지 디 회주라 자리셔 바지 야 다른 디가 긍시 긍거 좀바부 긍기 아른 게 나서 거 전들지 회디라 회진에 니가 말네 참마 조시 그 자자 나유 저거 반 자자도 호티 나서 거 지레 회 회진 회진 나서 거 그서 거 그노 담무스 그냐 치사라드나 아디위 회진 야 디네스 그 지는지 코안 나서 거 어스가요 거군 지금 warning 나서 거 나유 저거 봐 지구노 그 장가 어 디위즈 그 뜻이 지금 잔시 허리로 싸가는 거네 제 좋아 다만 나서 거 미롱마 지금 너는 이제 나서 거 제 좋아 홍화 특흥 럭바네지 밤아 끈와 연두버 요시 와디지 지금 고든다 능뜨리나 지든 마 초치 홍화나 특흥당지 럭바네 밤아지 끈와는 연두버 지다버 회진 홍화등 회 특흥 회진 럭바등 회 밤아 회진 끈와등 회 연두버지 회진등 회니 소시버지 자자 지위 한게 회당 회진에니 진튼도 저 바다고 오득질 그죠 따라 조이시 강레트나 아 단 지마스긴 건지 지마티긴 나스과 럭비 홍아도 호데 특흥 그스스 거든지 야 럭바도 호데 나스과 미도 밤이 그스스 거든지 그와데 밤아 같은 게 나스과 얀드 그스스 거든지 야, 뜨이나다 지금 완전히 나도 꽉씩 뛰라. 홍화 특흥 뜨지 오늘. 간그 완전히 나도 꽉 나이 쪽 봐, 뛰었고 뭐. 야, 락바나? 홍화 특흥 락바나? 밤아지. 락바나? 밤아지 나이 쪽 봐, 뒤통. 야, 그만해. 얀드바 뜨지려니 나도 꽉 뛰어오노. 너무서 그냥 하다 싶어라 하잖아. 어디 위에서 그치는 뜨지. 지금 잔시 허줄 나 온 키와기 지나서 구와 저거는 저실 밤아 잘드는 남영와 삼청 기술 어려운 짓나 왕아유지 능초 어마숑시 홀러 따라모지 아영진 토지샷을 뒤코나시 왔다고 암수고 야 저시 긍레이즈나 딸 하모 아영진 말이 야, 아양친 마 찍어 있는 것 같고가 아신시티 차지그땅 자그에 뜨거나 건거스크스 꼴이 없거든 찰뜨그땅 담비 미토 밤아가 있는 것 같고가 스크스 꼴에 다 어둥은 있는 것 같고 미토 밤아땅 찍어 있는 것 같고 몸치를 흩다나 득하듣고 때 미토 밤이 있는 것 같고 얀드름 그스크스 꼴 소위 청와도 홍대 밤이 능 있는 것 같고 기스를 드웨 그스크스 꼴 가는 게 진도 혼데 빨리 흩뜨는 안 지나서 그가 버구노 요구노가 왕마 장마 그스글 야 대비신 거 지나서 그가 농초 아마트 슝아도 혼이다 흐시르키 지나서 그가 뒤도 혼디 다 흐사르마 양코르 터구노 그 슝도 혼디 디가 슈아시거다 야 다 라모 양 지나마 초 강당 차 통 거스나 도시 지나서가 사육근 지나서가 미토 밤이 제철등 차 종거 되지네 저실 발마스 군거 와르기 지나 나이 쪽 바지 살득은 남양수 군거 지나서가 와르기 나이 쪽 바지 쳄청 기스르스 군거 와르기 지나서가 쪽 바지 어른즈는 왕마 가유스 군은 지 와르기 나이 쪽 바지 어른즈는 군은 지이던 쳄스 군은 소이던 야 능초 아마트 슝아도 혼데 시흘 그 지나서가 그스 콜레 디가 버킨 나스코 나이 트바지 다 아양친 마라 토지가 챵츠르 놓은 디니가 그 버킨 나스코 나이 트바지 르다 어서스 콜로 조코노 데모스 그냥 같이 살아 뜨잖아 야 다 디위즈 그 뜨신들 그 디위즈 그친 나이 트바 디오니 어서가영 콜레오니 데모스 그냥 하다 나스코 디 디위즈 그 뜨신들 영나지 랑스

0: 야, 릭뽕도 빠뽕 히라 쩍도 빠 쩍히 톰바 종이 챙겨나 다리 종이 나간겨나 얼차 종이 나간겨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너제라
2: 대친너제라
3: 자치덴비 상관안바 통디에 대친너제라 시빌렌첸능데 총원부 모름 통부특미 상청제 대친너제리 락신젠더 스카브자와 통제긴
2: 레스든게 쪽불한지 다타체적 산지능진반다는 총윤정중년층 워크글 년주르데니라 중공 접신 클등등 클마멍 서중거 냠질기 접이 총원부 모름 통부특미 상청용거 대신제리 라진젠더 갑저와가 아 토민젠더리 총원젠클거 일응이인 슈닌젠더라 신큰젠식 응스득직바 로아 퍼그바 스탠더 로마 삼튼 거무니가리
4: 할라르글라 야다 고오야 롱당 치나가 로로로 고오야 르생고 에나생고 디느야 르생고 마치 터가 디느야 처마치 여저진어랑 존느야 냐세르마즈 마삽송르야 저가나 조가싱고 디느야 르생아 에나생아 디느야 르생아 데치노가 디느야 데체포카 터가랑 존느야 요하마즈 마삽송르야 가까나 조가 생아 되는 야스

你的哥哥，我从来没看你。

Oh, yeah,

Yeah,

진 지가 동서고 아이 카트보니 토벌 마츠가 노고

Yeah,

Yeah,

Yeah,

Oh yeah,

Yeah,

0: 자시 메톱고자피 와능거제철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신치 포냐
0: 와능칭게 포냐
2: 디촌의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짜르통샤제인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톰친더라 랑흐탄슴지 톰친더라
4: 톰친더라 젠그우샤슴지 톰친더라
3: 톰친더라
2: 디촌의 녀르니등 가르마슴진니 디촌의 녀르스마바 사른게르 냠주고 자르통샤제인
5: 소문 워스클라봉친
6: 소문 워스클라봉친
5: 사랑기는 양주
2: 디촌의 녀르스므니 디촌의 녀르스므등 가르마 암니워라 디친의 세리 렌츠나 통제인 냠크남바 소르무나 장주 년층캉 워스클라봉친치 닌셔비 렌츠나 권다 당차르송 켈치 년버 과전치
6: 다는 베이징지 디스도 얻는 인
7: 나모게 튠지 회계기 람네 년준슈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생글린 요금 감사 샴라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 센슈구임 팅디리 센키 낭둔소니
1: 중국 용갱키 치게키 유골회 균투 망토진티 치게 유골회 중국로 냠린 서무 제신 유배고탄
4: 중국 보세르 냠레라 리키 티베치와 뷰신 유배고로
1: 보세르 냠레키 족디엔 로주 텐숨부 고츠첩 유배고
4: 중국탄 하사스덴 워키 수준 소리 냠레키 대단 타르괴 람뷰 리우사바사메고로
1: 이시야 유메게 참조회 유골키 철업 주외고
4: 유럽기 변조로 판뉴 동화라 녀가 숨체 유배 고르소인
1: 샴라 텐디리 젠키 낭튜엔 십트남 센로나
4: 디리군의 비비네스 디르춘투 치게기 유고와 균투 망도 심어타 냠링기 낭튜 대외 표송 속서 신유진 치게기 유고외 중국 루규타 리롱 리네지기 제바 냠링 대외서부터 비 중국 계된 공생기 표송 속에 제고리 치게기 유고와 민용화 시기 이원 총리 냠링 체비 로거고유 차토 유고레디기 정시 랭면 바라 디르 계된 공생신 시계네 유고라 용게 모두 망도 심어탄 주공장 이시아 샤마탄 이시아 샤류서군네 유럽타 갸수 침비 링파라 갸치로 진 공생기 님 당문에 쪽배 바라 비진기 치계기 유고와 미팅 치죽지 살라 니렌슈바디 퇴송리에 갸신 유시접시 차주 바르유 스전기 치계기 유고와 미팅 시지 된동 국기 좀이 숨라 니렌슈바디 퇴송리에 갸자 구사니 바르유 니세낭 호난 장자제 예금낭 세실링토 도자리기 루가르탄 무이미직네 슈샤 짐든 제메수 첩든시바탄 중국타 치계기 유고외 가주 괴제추 중국 수규망수탄 퇴진기 남바서부 냠도 뇽르 제유 치계기 유고외 중국의 유고로 제비에 산에 갸치를 조아타 냠린 남자 지망도 조신유 권수 河南 타이항 지구 로마르 규디 듄투기 망수 냠수 뇽아시 주미타 산에 사토도 비리 제바타 四川 成都 두부 지링토 나위 년지타 중루 소리 시도 제바르 규바 안徽 唐末 龙东기 나중토 조참 지신 안徽 루규기 주미두강기 투모모인비 냠유르타 도린이 개파티 냐준소와 지시기유 총기를 총세타 총무슝 치중카토 중국의 유고를 지배 남부삼봉은유 산내망부시기장 지계기 유고와 협주치배 추세 균투 토로당내 중국의 유고를 지배 냠래 렉소당유 니세공 상하이 상하이 유고를 총재시배 협주디내 주부타 浙江기 지계 유고와 협주치배 리대 협주리디 사르슈진부르치티 링류람티 차르구타 지투 남비에 빠승강요 제주동주 계주 테러 속에 누바 나서드니 지계기 유고와 대랑왕 칠규탄 기난 퇴비 유고를 제발을 잠디 제휴 중국의 링내기 두무무인비 이왕 축소타 남한기 링내 유고를 남바 대자기 지소 쿠류 제리 디루춘투 개난라 용갱기 지계 유고와 균투 바르규 계급 내비 유미토담 주기 정시령을 바라 디루다오 당문의 계배 바라 개용기 가구칸의 지계와 미팅 지초동이기 좁게 상라 십질 세바티 뒤송리 개지주구 상아 바르유 차토 유고리대기 정시를 명바라 니도니 저주류춘토 지계유고외 중국응학공수 차용 닝알학삼 대바티 뒤송리 개지주지 바르유 중국의 유고를 세바타 중국의 유럽 세바티 고라시부로 덮겹중유 지계기 유고와 대외망부에 년남내 중국의 시도 세바라 이쯤내 마디바라 랑몸에 중국의 규디 중국의 냠래지기유
1: 예찰 힌둥예지기 총례탕 변조르 심주칸키 토림 심주부 시란완키 사르괴베 제투엔 진트탕린지급 조시지 징빈키 보스르계급키 동린친부시 제괴베 뒤주계진뒤나우티 听个怎么了这篇这龙族联络又不谈

0: 大呢北京就跌出了这类人呢。
1: 昨天我隔了龙天街数比三点
2: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3: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지식은 뉴 터바니 조비 냠든 젠자 토비 버린 지르진요. 롱이 장구 종아 방구 측비 롤 랑질 지 마마 멍초게 진칠 메퍼 럼퍼 슝위 긴코 사르바 땅탄니 코틀 마타다 펀슴 제초스 동아땅 자출 코리 제럭스 동기. 긴코 처스동 멍부 제는 그 총라 도브든 땐 더브르시피 와르통 사르바 측버시기. 디마 터비 제튼 공성가 갑스 제웅 젠자출 톰지 긴코 젠탈릉 돈플 쇼아당 사르트 잡적 시비 총든 부예 총든 제정 제모 링원 바다르나 다지비 치 시그니니 치 증님버 제웅 제 존을 다시부 찰른 시시 긍통 총름 돈지께 늘진 철당 총일 용법 롱호미 디념리 소스르 야치니 땅 정총왕아 땅 야치지 땅 정총아든 바르바당 자출 돈지 양츠 사르지 시비 마탕 사야 지 선부 마가체 니똥라 판토요라 시르 총응을음부르 고르 테르친스음 테름붐스음 동시르제 시와 딜스요 지그니 땅 정도고 대통 총수지 제긴쿠 체르페요 다스타만암지 졸능 땅앙이 부 만자버르 쫭을 쫭도치 스지 샵시 영어 긴쿠지 선정요 공성각감들 제용제 제튼르그니 땅 일쿠른 자출 다르 시구 땅 니철학 배와 땅 자출 가스부 고르 동시르 씀땅 시와 지동주시 자출 긴코 진출 메버른 제르도군 조진요 자출 세디아 체르 동안나 남영 미 긴코 할리럭버 공칠인 제집 수제 시진핑기 난디단돈 비럭 페디나 멍멍 견년르 체른 조정비 지디 조비 긴코 공위 페디인 공기단돈 비럭 페디지 멍멍 멍초제 제시전 등 남멍전 진출 메버르 럼프르시 비 긴코 진티지 공기 공기 난디단돈 자출 세디아 체르 동제데 멍멍제 조비 비츠르 제르스 동제 등 송질시니 용부 만자위 조치 긴코니 등 참브르시데 비르 코트르라데니 도멍젠 자추니바 등 돌루 체르 동기 자추데 총수군 할리 모와니 샤프시 등 냠든 수스 진 성우르더니 제치부슈제 시진핑기 단돈 자추제 리늠 등 남바 사르툴시데 샤프신 자추수 파르즈 사르와 척버시기 달룬 자출 툼지 코트 징할리 나크제고니 긴코 십차레레진 공진 요바티 시르 쥐통 지글라 할리 렌통단 바 쯧트르셰기섬 중치르지미 니나치거 초와 뜨르샵시 고지시요 스텐줄 칸땅 총춤 딘정시니 고시와당 차프툰땅 잔드른 지급들지 점질 쳇라 제망다 송요 카프르 챙기는 원버 다저비 공성가 갑스 대웅제 총름 소빈 들진능 멍아리능 머적근디츨 디츨럽절리가진요 허베 전딘의 롱고푸소 지중클의 차프튼텅 접질럭 마지스 차바당 공무르 머접지 치그철럭 요비 렁쿠른 조사디 덴지 찬춤 제모를 지리요 장수 수주르 타랑니 용위 군취 디클라간 큰수 가스득서브디 차프슬등 위등 종진요 버르잠니 냠는 사무시진데 김청식이 등이 지식이 제기했음. 가습 살투 영어 긴코 땅 뜨는 지진율. 자출 돈지 영습 살지시비 스지 못했다 럭들시니 달루르 산이 제랑다가 왔동 마르비 자출 동기. 사클 크지기 멍초제 긴코르지니 로글 급뜨거든 시 리듬 덕추르 첨무속제 돈지 가습 잡콩능지율. 자출 말리 답디르 지스트르 동기. 샵시 곤듬데 너지요. 원칠 김주로 로치 제티에 데브르 제제 담데 김주로 로치 니와